0: 강병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삼태기로 퍼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땐 무조건 내 감정이 우선이어서요. 내가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할 때가 있었지만요. 이제는 나한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 옆에서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 시선도 가고 마음이 갈 때가 더 많아지죠. 괜히 튕기지 말고요. 친절한 호감을 충분하게 표현하면서 서로 좋은 느낌 주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020님께서요. 비 온 뒤에 하늘은 너무나도 쨍하게 이쁜 얼굴로 따사로움을 보내주네요. 오늘도 한낮에는 중간이 없는 여름 날씨일 듯 하지만 오늘도 맑고 화창하고 행복하게 지내보아요. 하트. 오늘날 정말 쨍 햇빛이. 네. 좋아요. 오정숙님께서는요. 현미 언니의 목소리엔 다정함이 느껴져서 듣고 있는 저도 순둥순둥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엔 아들이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 다른 날보다 다정하게 등교하더라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월요일과는 너무도 다른 거 있죠. 아이고. 아유, 맞아요. 다정하고 싶어도 처한 환경이 또 안 그러면 이게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에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유, 그나저나 아드님. 오정숙님 그리고 0020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금요일 지나면 토요일과 석가 탄신일인 일요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즐거운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식 전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소식 보내주시고요. 방송에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 즐거운 일부터 한숨 나는 일까지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도 신청해 주시면 반갑게 들려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콩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김인순의 어디서 오는가 2401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5250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 언니, 어제 딸과 함께 태안으로 여행 왔어요. 아, 어제는 날이 좋지 않아서 오지 못했던 백화산 구름다리에 오늘 아침부터 올라왔어요. 너무 맑고 파란 하늘과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그 엽서 같은데요? 구름다리, 빨간 난간, 아, 이거 정말, 하늘의 구름이랑, 참, 너무 멋진데요? 사진은 따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태안 여행. 아, 언제까지 계실 건지.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저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3309님께서는요. 연차 쓰고 할머니에게 병문안 가고 있어요. 두유를 사서 가고 있는데 이미 많이 받으셨을까 봐 걱정돼요. 다른 건 뭘 사가야 할지 안 떠올라서 고민 중입니다. 혹시 러브레터 가족들 중에서 추천할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용인에서 가는데 서울까지 1시간 반 걸리네요. 계속 러브레터 들으면서 갈게요. 해주셨는데요. 하, 병문안. 네. 할머니 많이 편찮으신지. 두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병문안 가면서 이렇게 뭐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얼굴 보여주는 게 할머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삼삼공구님, 할머니께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정덕효님께서는요. 현미님, 간밤에 세차게 내렸던 비가 그치면서 아침 햇살을 선물해 주네요. 아, 오늘 아침 햇살 반기는 분들 많아요. 그동안 목말랐던 모든 생명들에게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 밭에 나와 그동안 미루었던 작업 중인데요. 작물이 너무 싱그럽게 인사하는 거 있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하, 싱그럽게 작물들과 인사 나누시는 정덕교님. 그리고 지금도 와, 농작물들 손보시고 돌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참 좋죠. 아침에 함께 만나는 시간, 햇볕, 햇빛이랑 그쵸. 정덕교님,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사연 감사합니다. 배동수님께서

하춘화의 알고 계세요 청해 주셨어요. 아 좋아요. 신혜라님께서는 이세진의 잊을 수 없어 청해 주셨고요. 오호 두 곡 좋죠.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Love Letter. 반가운 노래죠. 네. 하춘아 선배님이 알고 계세요. 아, 목소리. 그리고 또 정말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다시 그 옛날 그 추억도 생각나면서 아, 이런 좋은 노래가 있었지 생각나고 이세진 씨의 잊을 수 없어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좋은 곡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병규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지금 8일째 옥수수 심고 있는데 오, 드디어 오늘 일이 끝날 것 같아요. 아내가 일 끝내면 제가 갖고 싶었던 릴 낚싯대 사준다고 해서 힘이 들어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막바지에 힘내서 러브레터 들으며 발걸음 신나게 옥수수 심어볼게요. 아, 김병규님, 병규님, 아, 옥수수, 와, 8일째요. 대단합니다. 역시 강원도가 옥수수 산지이긴 해요. 그쪽으로 뭐,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옥수수 그냥 쭉, 네, 줄 맞춰서 자라는 모습 보면 멋진데, 이런 수고로움이 있군요. 그나저나, 릴 낚싯대, 김병규님. 얻을 수 있네요.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오늘 막바지 화이팅!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 이렇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1165님께서는요. 진미채 김밥 싸서 엄마랑 남이섬으로 데이트 가고 있어요. 커플 자전거도 타고 사진도 찍고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려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딸이 시간 내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은데요. 1165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와, 오늘 정말 날씨 좋네요. 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커피 두 잔, 드릴게요. 엄마와 함께 드세요. 2777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저는 채소 손질. 아, 저 오늘 자꾸 왜 이렇게. 네, 저는 채소 손질하는 곳에서 일하는데요. 저희 작업장에 올 2월 말에 청개 6마리를 분양받아서 기르고 있는데 요즘 애들이, 얘들이 우리 할머니들한테 웃음을 많이 주네요. 작업장에서 청개들 노는 사진도 하나 보내드립니다. 일하면서 활력소가 돼주네요. 와우, 사진 보내주셨어요. 청개,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알을 낳으면 왜 약간 푸른빛을 띠는 그런 알이죠. 오, 섞여있네. 이 장딱이러죠. 청개는 장딱도 까만가 봐요. 얼룩. 오. 함께 작업장에서 밖에서 안 살고 이렇게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귀엽네요. 네. 일하시는데 그래도 아유, 기분 전환 될 수 있게 한 번씩 들여다보면 이 녀석들하고도 또 이게 교감이 되더라고요. 사진 감사합니다. 한참 들여다보겠네요. 수제 떡갈비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작업도 화이팅입니다. 4627님께서는요. 위키리에 눈물을

감추고. 아, 오늘 좋은 노래들 많이 듣는데요. 고은주님께서는 강승모의 그날이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없이 남매를 키우면서 저는 혹시나 주위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학창시절부터 회장도 하고 리더십도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해서 마냥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거제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일하느라 연애할 생각을 안 하는 아들이 저는 걱정돼서 계속 물었어요. 너 사귀는 사람 없어? 아니, 일도 좋지만 너도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연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아들은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며 대답했고, 저 역시 아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흘러 어느덧 아들 나이가 올해 37이 되었는데요. 요즘엔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몇 달에 한 번 겨우 집에 내려오던 아들이 지난번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거제도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요. 저는 딸아이까지 데리고 아들을 만나러 거제도로 갔죠. 아들은 멋진 식당을 예약해 놓았다며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요. 식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0: 웬 아가씨가 있었고 그제서야 뒤늦게 짐작이 갔어요. 아, 이 아가씨가 여자친구구나. 사귀는 사람 소개시켜주려고 일부러 나한테 오라고 한 거구나. 안 그래도 37에 객지에 혼자 있는 게 신경 쓰였는데 이렇게 떡하니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니 저는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아가씨 첫 인상도 참한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마쳤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1: 엄마, 이제 차는 집에 가서 마셔요.
0: 기숙사가 아니라 집이라는 말에 의아했지만 아들을 따라 갔는데요. 아들은 저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집안엔 세간살이가 다 구비되어 있었고 이건 누가 봐도 신혼집이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니 아들은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어찌하다 보니 그 아가씨랑 1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엔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순간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무 말도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느낌만 들어서 잠시 앉아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요.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1: 엄마,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애들 많아. 엄마가 이해해줘야 해. 여기서 자꾸 뭐라 하면 꼰대처럼 되는 거야.
0: 이렇게라도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여자친구 인상도 참 좋았잖아. 응? 딸아이가 자꾸 저를 이해시키려고 애쓰는데 저는 아직도 축하한다라든가 잘 되었다, 잘했다라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무엇보다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속였다는 것이 너무 섭섭하고 괘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저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에 잠을 자다가도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방주연의 내 마음 나도 몰라였습니다. 아유, 사연 들으시고요. 조우수님께서 요즘엔 혼전 동거하는 MZ들 꽤 있더라고요 하셨어요. 조영태님께서는 에라이 나쁜 아들 유. 아, 나빠요. 아, 그래도 결혼은 어쨌거나 장가는 가는 거잖아요. 강은하님께서는 자식은 참 부모 마음 모르지요. 사연자님 토닥토닥. 이영래님께서는 살다가 이혼하느니 살아보고 확신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 푸세요 하셨고요. 오상희님께서는요. 그 심정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 집 아들은 사귀는 건 알았는데 혼인신고했다며 통보하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했어요. 자식이 다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조영태님, 에라이, 나쁜 아들. 웃음이, 아이, 제가 지금 웃어도 지금 이렇게 웃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참. 러브레터 가족들도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처음엔 좀 서운한 마음이 앞설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아드님 결혼을 축복하는 마음이 서운함을 더 앞지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도 섣불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이 지금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결혼이라는 큰 행복의 문 앞에 서 계신 거니까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미리 얘기를 안 해줘서 서운한 거죠. 차라리 아, 미리 얘기했다면 아 그래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저는 왜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아니면 숨기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아무튼 부럽습니다. 오늘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렛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이경희님 신청곡 사연 주셨네요. 고3 입시생을 둔 워킹맘입니다. 늘 그랬듯 아침 등교 준비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인데요. 며칠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엔 결국 둘 다 언성이 높아지며 폭발하고 말았네요. 하필 오늘은 졸업 앨범 촬영 날이라 컨셉에 맞춰 의상이며 액세서리까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머리도 예쁘게 해줬는데요. 서로 투닥거리다 결국 입이 대빨 나온 채 학교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괜히 마음이 계속 쓰여 이렇게 사연 남겨봐요. 조금이라도 마음 풀어주고 싶어 톡도 보내봤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늘 그랬듯 또 금방 풀어지겠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친구들과 웃으면서 예쁜 졸업 앨범 사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언니, 조항조님의 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경희님, 애들 학교 보내면서 진짜 아침마다 전쟁 치르는 거 아직 그 시간대에 계시군요. 걱정 마세요. 잘 찍고 사진 이쁘게 찍고 또 금방 풀어져서 저녁 때 집에 오면 또 헤헤헤 거리면서 엄마 그럴 거예요. 이경희님 신청곡 준비해뒀고요. 화장품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947님께서요. 친정 부모님이 76세이신데 아주 오랜만에 오빠네와 오늘 KTX 타고 2박 3일 부산 여행 가셨어요. 오빠네외는 오늘까지 일을 해야 돼서 두 분이 먼저 도착하시고 내일 아침 오빠네와 합류하시는데 부산 초행길 연세도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저는 고3 아이가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용돈만 드렸어요. 부디 두 분이서 오늘 행복한 여행 하시고 내일 오빠 내외랑도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요. 부모님 초행길 부산에 처음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두 분이서 막 뭐 주고받고 아 여기가 어딘가 일로 가야 되나? 뭐 먹을까? 어디 식당으로 갈까? 이런 거 막 그려지죠. 오늘 아주 생동감 있는 여행 첫날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부모님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9947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신성의 얼큰한 당신 1부 끝곡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산램프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막힙니다.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 더 가서 한강대교 3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여의하류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중부 1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일대에서 5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이후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요. 김범룡, 주현미 듀엣의 연정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6236님, 김태영님, 그리고 이태서님, 임영미님, 임명미님, 최혜숙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청해 주셔서 네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681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양천구 신월 시영 공원인데요. 오늘 양천구에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을 하나 봐요. 버려지는 비닐과 페트병, 온갖 폐품으로 예쁜 것들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보기가 좋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쪽 저쪽 물건들 정리해서 손님 맞으려고 분주히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 그 모습이 왜 이리 귀엽죠?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모든 것들이 모두 모두 예뻐 보입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뭔가 주체가 이렇게 돼서 손님도 맞고 뭔가 행사를 준비하는 오 그래요? 양천구에서요? 아 기특하네요. 5681님 가서 마음껏 함께 손님으로 가셔서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다양한 선물도 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도 되니까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고독의 맛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릴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구설수에 휘말려 설 자리가 없을 때 혼자서 감당하는 고독의 맛은 씁쓸하고 씁쓸하여 오히려 달콤하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살아있기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위로하며 스며시 한번 안아주니 새 힘이 솟는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네 최성수의 후인이었습니다. 오늘 네 느낌 한 스푼에서는 이혜인 수녀의 고독의 맛 함께 만났는데요. 어쩔 수 없이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오해를 받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믿어주는 사람 없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 마음을 잘 감싸주고 다독거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나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는 러브레터가 항상 편들어 드릴 거니까요.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1985님께서요. 저는 마장동에서 이른 새벽부터 갈비살 만들고 있어요. 가끔 허리 펴고 라디오 들으며 열심히 일합니다. 오, 네. 이른 새벽부터 네, 지금 꽤 힘든 시간인데 차 한잔 드시면서 하세요. 저는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가끔 허리 펴시고요. 박운자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러브레터입니다. 우 지금 듣고 있을 텐데요. 항상 고맙고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요새 일도 없고 큰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할 텐데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힘내라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박운자님 남편 되시는 분 지금 듣고 계세요? 러브레터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뭐 지금 속상한 일 있으신가 본데 박운자님 아내분이 많이 응원해드리네요. 수제 떡갈비 선물로 드릴게요. 박운자님 감사합니다. 0417님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청해 주셨고요. 김용철님께서는 한혜진의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송미자님 권성희의 나 하나의 사랑 청해 주셨고요. 8032님께서는 김수희의 못 잊겠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3525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서 찹쌀풀 쓰어서 엄나무순, 가죽순, 곤두레순 부각을 만들고 있어요. 잘 말려서 과자처럼 먹으면 쌉쌀해서 정말 입맛 돌거든요. 아, 이거 다 부각을 만들 수 있군요. 아, 맛있겠는데. 근데 손 엄청 많이 가죠. 이거 살 데쳐서 또 찹쌀 옷 입혀서 말려서, 와우. 근데 이런 건 파는 게 없어요. 그죠? 직접 만들어야지 먹을 수 있는 귀한, 네, 먹거리 만들고 계신 3525님.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김명한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오늘은 매장 위생 등급 받는 날입니다. 평소에 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는데요. 막상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 긴장됩니다. 평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언니가 힘 좀 주이소. 여기는 포항입니다. 아, 네, 제가 어떻게 잘 나오게, 네, 응원해 드릴게요. 위생 등급 받는 날이라고 그러시면 지금 그러면은 식당을 하시나 봐요.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평소에 잘하셨다고 하니까 평가 잘 나올 겁니다. 김명하님 화이팅! 해충 솔루션 패키지 선물로 드릴게요. 3791님께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70대고요. 목공일 하면서 공장에서 러브레터를 매일 듣는 왕 애청자입니다. 나도 커피 한 잔 줘보슈, 현미 씨. 아유, 드려야죠. 드려야죠. 목공일 하신다 그랬는데요. 오, 3791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네. 아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561님께서는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일단 25% 들어왔네요. 나머지가 얼른 들어오기를 또다시 기다려봅니다. 러브레터가 힘 좀 주세요.

네. 일단 4분의 1 월급 들어왔고 참 기다리는 사람도 또 월급을 줘야 하는 그 입장도 이게 어려워지면 참 다들 곤란해요. 그렇죠? 하지만 잘 되길 우린 또 희망해보고 기도하는 거죠. 화이팅!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7561님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돼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0315님, 신청곡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우리 어머니는 저를 부처님 오신 날에 낳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오! 할머니도 절에 못 가시고 종일 기다리셨는데 결국 저는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에 태어났네요. 다가오는 월요일은 저의 66번째 소띠 오 생일입니다. 오늘따라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송춘희의 수덕사의 여승 신청합니다. 0315님 아유 소띠 친구 아이고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떻게든 네, 0315님 낳으시려고 애쓰셨는데 어머니 네 생각나신다고요. 네 그래요. 성춘이의 수덕사의 여성 들려드리고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축하할게요. 생일. 박미용님께서는 조명섭의 신라의 달밤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60년대는 우리나라 영화와 가요의 황금기였죠. 가요계에선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발표되면서 개성 만점의 가수들이 골고루 사랑받았고요. 영화도 코믹 장르부터 액션, 뮤지컬, 홈드라마, 눈물 없이

이때는 히트곡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가요 팬들을 극장으로 이끌었고요. 또 반대로 인기 영화의 주제가가 히트하면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1964년에 떠날 때는 말없이, 맨발의 청춘, 1966년에 하숙생 같은 노래들이 초대박 히트를 기록하면서 영화 주제가의 흥행에 도화선이 되었고요. 1967년에 개봉한 내일은 웃자라는 영화도 강신성일 씨와 남정임 씨가 주연을 맡은 멜로 영화로 영화와 함께 주제가도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고아로 자란 남자가 한 여인을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그 여인은 불치의 병으로 시력을 잃어갔고요. 미국에서 수술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었기에 남자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여자를 미국으로 떠나보낸 후 경찰에 자수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내일은 웃자인데요. 1967년 정두수 씨가 작사하고 박춘석 씨가 작곡한 가슴 아프게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최고의 신인 가수 남진 씨가 역시 정두수 박춘석 콤비가 만든 주제가 내일은 웃자를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오늘은 한숨 짓고 비에 젖어도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고 희망을 노래하는 남진 씨의 내일은 웃자.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현만숙님께서요. 저희는 동대문 시니어 센터에 있는 공동 나눔이 센터에서 일하는데요. 오늘은 센터에서 파주로 야유회를 가는 중입니다. 러브레터 들으며 이동 중인데요. 평균 연령대가 70대 중반인데 저는 60대 초반이라 너무 어려서 좀 쑥스럽네요. 흐흐. 아! 네, 현만숙님, 오호, 좋은데요? 네, 어린 만숙님께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정행규님께서는요, 현미씨, 저는 부산 사는 70대 남성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이곳 부산 동래구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같이 일하는 누님과 동생들이 모두 16명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자고 전합니다. 아니, 아, 정행규님. 네, 그렇군요. 모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일하시고 시간 보내시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 중에는 70대인 뭐 언니 오빠들 많거든요.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 청취율 조사 때 70대에는 안 들어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불만입니다. 이렇게 많으신데 우리 러블리터 가족 중에 70대가 조금 네 청취율 조사 할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정행규님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16분들 모두 네 화이팅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김용임의 사랑님입니다.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맡은 일들 가뿐하게 해내시고 내일 주말 아침에도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부경천 부근 2, 3차로와 갓길에서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밀리고요. 발안 3차로에선 사고 처리하면서 팔탄분기점부터 11km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서운분기점 3,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나면서 여의하류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 하실래요?
1: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정은경님이 주셨습니다. 쥐팍, 저는요 넉살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낯가리는 아이는 회사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넉살이 좋거나 안 좋거나 아이거나 이거나 들여다보면은 다 애원과 사정이 있죠. 넉살 좋은 사람이 웃길 때는 옆에서 더 크게 웃으면서 숟가락 얹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나절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입꼬리 끌어올리시고 금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위켄드 노래입니다. Dancing in the Black.

노래가 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네. 아유, 끊어버려, 그냥. 예.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생방송으로 금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예, 문자 벌써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8484님, 안녕하세요. 박명수 아저씨. 저는 초6학년입니다. 지금 저 소년체전 수영선수로 대회 참가하러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요. 아저씨가 응원해주시면은 기운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뭘 떨려. 어차피 할 건데. 그냥 하면 되지. 예. 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실력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예, 신입사원 뽑을 때도 누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서류만 보고 그 사람이 자신감 있고 뭔가 좀, 좀 그런 사람이 더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야 옆에 있는 선수들이 쫄아요. 아, 아.

0: 아 하면서 더 자신감 있는 모습 예 보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얼굴이 빛난다고 하셨는데 뭘 바른 게 아니고 선크림만 바랐어요. 선크림만 예. 선크림을 좀 좋은 걸 씁니다. 예,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국산 브랜드 중에서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좀 피부가 좀 빛나 보인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자, 오늘 금요일은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어요. 금요일의 동반자 금동금. 예, 금동이.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우리 전민기 씨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떤 재미난 차트와 키워드 가지고 왔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똑똑하시니까 저희가 모르는 점 예,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 같이 좀 공유해 주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0: 이 얘기 듣고 또 충격 먹었네. 야 참. 홍콩을 대표하는 액션 배우 이소룡 씨가 이런 말을 했대. 이소룡. 이소룡 씨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가지 발차기를 만 번 연습하는 사람은 두려워한다. 어, 확 와닿네 진짜. 이 코너 하나만 파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 앤 차트. 야 진짜 좋은 얘기다 이거. 네. 확 와닿네. 자 방송에 미친 아이 방아방아 전민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방아방아 전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자 화요일에 김태진 씨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기 아니 죄송합니다.
1: 뭐 하시는 거예요?
0: 김태진과 전민기가 헷갈린다. 네. 두 분 다 훈훈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게 누군가 아직 헷갈리다는 건 예. 저희가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0: 그러니까요.
1: 겁니다. 유명세가 예, 좀 예. 왜냐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지금 뭔가 아직 예. 좀 급이
0: 과도기예요. 과도기.
1: 과도기.
0: 예 예.
1: 예 뭐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 느낌인데.
0: 그러니까
1: 반성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0: 전민기하고 김채장은 정말 다르거든요.
1: 결이 너무 다르거든요.
0: 근데 여러분들이 예. 예, 헷갈려한다는 것은 과도기입니다. 여기서 네. 치고 나가야 되는데
1: 네.
0: 예,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1: 고만고만. 해서 그래요.
0: 대장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1: 고만고만하니까
0: 예, 예, 예, 예.
1: 대충 보시고 멀리서 보시고.
0: 그러니까 치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1: 정말 지금. 시작부터 기분이 언짢아서 제가 예, 예. 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언짢은 건 그쪽 사정이고요. 방송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건 맞아요. 예.
0: 남이 어떻게 가든 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1: 아 맞아요. 예, 예. 좋습니다.
0: 내가 잘 돼. 만약에 성의 없이 하거나 기분이 네. 안 좋다고 아, 방송을 좀 아, 좀 이렇게.
1: 그거는 안 되죠. 프로답지 못한 거예요.
0: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어정쩡한 거예요. 진짜 프로가 되냐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1: 이번 오늘 또 프로로 거듭나겠습니다.
0: 이소룡 얘기 지금 못 들었어요?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만 번 해라. 그 한 방에 가는 거거든.
1: 그래도 저희도 이거 네, 6년씩 네. 막 7년씩 했는데 오래 하지 않았나 한 코너.
0: 더 열심히 파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한번 기회 드릴게요.
1: 네, 너무 다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0: 네.
1: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빅보드 차트는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 매년 5월에 이제 프랑스 남부에서 개최되는 칸 영화제가 79회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특히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찬욱 감독을 필두로 심사위원장이에요. 네, 심사하는 분들의 장. 그 다음에 호프, 군체, 도라 이 K-영화들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공개되는 폐막식까지 이제 단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나홍진 감독의 호프의 수상을 기원하면서 그래서 준비를 예. 해봤습니다. 칸에 간 K-영화 베스트 5!
0: 진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호프. 아,
1: 그쵸.
0: 나 나홍진 감독 진짜 좋아하는데.
1: 아니 이런 거에서 우리 영화가 이제 한 번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대를 하게 되고 아, 또 받았으면 좋겠고 나홍진,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
0: 나홍진 진짜 정말 잘하는데.
1: 그쵸.
0: 아, 그 에. 저번 영화 뭐죠? 곡성. 아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1: 네, 너무 재밌었죠.
0: 그런 스타일의 영화 진짜 아 네. 너, 나홍진 한번 기대합니다.
1: 좋습니다. 예, 예. 그 얼마 전 라디오쇼에 출연한 영화 군체 팀도
0: 아, 예, 예.
1: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이 됐는데
0: 그러니까요.
1: 상영 후에 무려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예.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어제 개봉했는데 어떻게?
0: 그 개봉했나요?
1: 네.
0: 어 괜찮아요?
1: 네, 곧. 볼 예정이시죠?
0: 아, 봐야죠. 네, 감독님하고 약속했으니까.
1: 아니 그 연상우 감독님이 천만 공약으로 예. 박명수 씨 뮤비를 찍어주기로 아, 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0: 연 감독님이 천만 네. 안 찍어도 찍어주겠대요.
1: 진짜?
0: 천만을 안 찍어도 찍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네. 천만이 꼭 되셔서
1: 네.
0: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1: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연상우 감독님 보시기에 박명수 씨가 그 새 음악이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하신 아니, 건가?
0: 음악은 제가 머릿속으로 다 구상해 놨고 만드는 거 한 맘만 먹으면 3시간이면 만들어요.
1: 그러면 돈을 더 아끼려면 저도 특별 출연 공짜로 아니, 해드리겠습니다.
0: 아니, 저기 자기 할 일 열심히 해.
1: 그래요?
0: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자.
0: 아, 나 불안하네 진짜. 아니 왜냐면 네. 군체 잘 돼야 되는데 진짜.
1: 맞아요. 호프 군체.
0: 봐야 되겠네.
1: 자,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재밌게 본 한국 영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보내 드리겠습니다. 개봉 순으로 좀 만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배우 조승우의 등장. 2000년 개봉작 춘향변. 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작품입니다. 당시 영화 시리와 함께 한국 영화가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이 됐고요. 임권택 감독님의 97번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고전 소설인 춘향전을 재해석했었고, 그래서 이 춘향전이 아니라 춘향디언으로 표기한 게 특징이죠. 그 판소리하고 뮤지컬을 혼합한 야심작이었고, 1995년에 그 서울 정동극장에서 열린 인간문화제 조상현 국창의 판소리 완창을 이 영화의 음악과 내레이션으로 썼고, 그 배우 조승우 씨가 단국대 연극영화과 재학 시절이었어요. 이때 약 1000대1의 오디션의 경쟁률을 뚫고서 춘향디언의 주연 이몽룡 역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 뭐 이후에 마라톤, 타짜 등에 출연하면서 스타가 됐고요. 임권택 감독님은 2002년에 그 신윤복,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오원 장승업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죠. 여기에 이제 최민식 씨, 안성기 씨, 유호정 씨, 손예진 씨 등이 출연했던 취화선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두 번째로 진출해서 그때 당시 감독상을 수상을 하셨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2000년에 이 작품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아, 초청이 됐었다는 예, 걸 좀 기억해 예,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1: 예. 이때 그 조승우 씨의 춘향전이 이제 막 판소리 나오면서 그림이 되게 예쁘게, 그때 10대 실제로 10대 두 명을 캐스팅해 가지고 하셔 가지고 예, 이게 되게 풋풋한 사랑으로 잘 그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0: 예. 예.
1: 자, 그래서 춘향전 배우 조승우 씨의 이제 등장을 알렸던 아, 저... 하정숙 님도 조승우 배우 팬이에요. 춘향전 재밌게 봤어요. 김미숙 님은 취하선 요새 다시 봤는데 명작이에요. 예. 예전에 봤던 영화들 한 몇십 년, 10년 정도, 20년 지난 다음에 보잖아요. 달라요. 왜냐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어떤 그 가치관이나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0: 10년 전, 20년 전 영화 보면은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1: 왜요?
0: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 아날로그 쓰고 있어가지고
1: 아 고로 아, 영화에 예. 나오는 예, 그런 예, 것들이 예.
0: 전화기도 저 유선 전화 쓰고 그래서 예. 너무 옛날 같더라고요.
1: 아 그래서
0: 예 안 보려고요.
1: 그럼 옛날 영화는 아예 못 봐. 전쟁 영화는 어떻게 봐요?
0: 전쟁 영화는 뭐 어차피 싸우는 건 똑같으니까.
1: 아 그래요?
0: 정면 싸우는 건 똑같은데 시대극이나 또 촛불 영화 이런 거는 아, 너무 옛날 거야.
1: 아 좀 약간 현실과 괴리감 예, 있는 예, 영화 안 좋아하시는구나.
0: 너무 옛날 거라서 아. 전쟁 영화는 뭐 참 그래서 제가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1: 밀리터리 좋아하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가볼게요. 누구냐 넌.
0: 이게 뭐야?
1: 2003년 개봉작 아~ 올드보이.
0: 올드보이. 예,
1: 저 이거
0: 예.
1: 보고 진짜 충격받았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 복수는 나 이거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가운데 이게 두 번째 작품입니다.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이 심사위원 대상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다음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입니다. 이 동명의 만화를 초안으로 한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 씨 주연의 미스터리 영화였고, 지금도 회자되는 그 최민식 씨의 군만두와 산낙지 먹방씬, 그리고 유지태 씨의 요가씬. 와 이거 좀 이게 충격적이었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1: 롱테이크로 찍은 장돌이 격투씬.
0: 아,
1: 이거 명장면이에요.
0: 명장면이죠.
1: 그 누구냐 넌. 내가 이제부터 이유진의 개야 하면서 와라 짖는 모습, 사랑해요 아저씨 같은 명대사의 향연이었고, 그 2000년대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거 인기에 힘입어서 2013년에 재개봉을 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됐고, 이후로도 박찬욱 감독님이 2009년 박쥐, 16년 아가씨, 2022년 헤어질 결심까지 총 4작품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쥐로는 심사위원상 받았고요. 헤어질 결심으로는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전체 심사를 이끄는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서 그 박찬욱 감독의 신작 레틀 크리크의 무법자들 포스터를 칸에서 최초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화로 약 889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지금 투입될 예정이라고
0: 와,
1: 하고요.
0: 대박이다 진짜.
1: 또 한 번의 대작 탄생이 지금 야, 기대가 되는
0: 예,
1: 또 그런
0: 진짜,
1: 작품.
0: 진짜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박찬욱 감독님이 저 프랑스에서 주는 무슨 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1: 아, 그래요.
0: 예, 예. 아, 그런 걸 참 보면서도 예, 참 대단하다. 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장영은 님도 올드보이 잊지 못해요. 군만두 특히 못 잊죠. 김미영 님, 박찬욱 감독님 하면 올드보이. 10년 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서관에서 DVD 꽂혀 있는 거 보고 감동했잖아요라고 아, 하셨고.
0: 그 룩 배송 감독이라고 아시죠?
1: 룩 배송.
0: 예, 배, 네. 배송 잘하시는 분. 그, 네. 그분도
1: 예. 네.
0: 최민식 저 선배님 섭외할 때
1: 네.
0: 올드보이 보고 야, 아. 대한민국에 이런 배우가 있었냐고 찾아왔대요. 찾아왔대요. 예. 네, 네, 예. 섭외하려고.
1: 그래서 이현정님도 최민식
0: 찾아와야지. 맞아요, 맞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어디
1: 맞아, 버르장머리 없어.
0: 어디서 민식이 형만으로 오는데
1: 많으실 텐데.
0: 버르장 네. 민식이 형보다 어릴걸요. 예, 네. 예. 아무튼간에
1: 좋습니다. 그 이현정님도 최민식 배우님의 사마귀 선글라스도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 헤어스타일

0: 도 유행이었고,
1: 네.
0: 그거 제가 어떤 다큐로 이제 이거 만들어진 거 봤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나오는데 일부러 그 최민식 배우한테 계속 그 장도리 씬 있잖아요. 계속 엔진해가지고 실제로 힘이 다 빠진 모습 담기 위해서 그래서 명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진짜 그 멋있었어요, 그죠? 네. 예.
0: 좋습니다. 아 여기 지금 상을 타신 거예요? 아.
1: 문화예술 공로훈장.
0: 아, 아까 형이 말씀하셨던
1: 프랑스
0: 게
1: 최고예요. 예,
0: 아,
1: 예,
0: 프랑스
1: 예.
0: 최고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1: 예, 예, 예.
0: 받았다고.
1: 아무나 줍니까 그거?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대단한 겁니다. 예.
0: 자, 세 번째 작품 가볼게요.
1: 네.
0: 전도연에게 칸 여우주연상을 안긴 2007년 개봉작 미량.
1: 예.
0: 이건 이창동 감독님의 대표작이죠.
1: 예.
0: 제60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남편과 사별 후에 어린 아들과 함께 미량이 오게 된 평범한 주부가 아들을 유괴로 잃게 된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청준 작가의 단편 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에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또 창작된 작품이었거든요. 그 2007년 미국의 한 유명 영화 전문지에서 미량의 주연 배우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를 칸의 미래를 이끌 인물 60에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연 씨가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이후 송강호 씨도 브로커라는 작품으로 2022년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창동 감독은 2010년 영화 시로 칸 영화제 각본상, 2018년 영화 버닝으로 3.8점이라는 칸 영화제 역대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게 우리가 잘 뭐 기억 못하는 이런 대단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작품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영스님도 칸하면 2007년 미량으로 여우주연상 받은 전두현님 최고였죠.
1: 아 진짜 대단하죠.
0: 진짜 연기의 예. 신 미량은 10번도 더
1: 잘해요,
0: 봤어요.
1: 잘해요 진짜.
0: 라고
1: 예.
0: 하셨고요.
1: 예, 예.
0: 그 김유영님이 전두현 씨의 교회 오열 씨는 정말 최고의 그 연기였다라고 하셨고
1: 예.
0: 땅콩 쿠키님 미량은 아기 낳고 보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하시는데
1: 그렇죠
0: 맞아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작품들은 부모가 된 후에 그렇죠. 보면은 예, 정말 예. 가슴이 미어질 정도의 아픔 느껴요
1: 부모로서의 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자 다음 작품 가볼까요
1: 예
0: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 제가 연기는 좀 어설픕니다만
1: 예, 예.
0: 2019년 개봉작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였습니다. 2017년 옥자에 이어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 중 두 번째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드디어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기록했고 당시 이제 박명수 씨도 내일도 아니지만 너무 행복했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그 개봉 당시 국내에서 1,000만 관객 돌파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영화사를 통틀어서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은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있잖아요. 기생충이 세계 영화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네. 평가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반지하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한 가족이 부잣집 대저택에 차례대로 위장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영화는 악인이 없으면서도 비극이고 광대가 없는데도 희극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포스터부터 극중 기택 역으로 나오는 송강호 씨의 명대사 아들아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까지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죠.
1: 예, 예.
0: 그 짜땡구리에 한우 체크살 올려먹는 장면 때문에 이게 진짜 고급 식당에서도 이 메뉴가 이제 다 생겨났었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K라면의 위상까지 높아져서 당시 라면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기도 했고 영화 기생충의 숨은 공신으로 꼽히는 번역가 달시 파켓님 이분이 2020년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기생충 이후로 번역비가 올랐다고 밝혔던 예, 인터뷰를 예, 했다고
1: 예,
0: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기억나세요?
1: 맞아요, 예. 기생충은 또 이정은님 저기 저기 전에 일하던 아줌마인데요. 제가 거기서 뭘 놓고 와가지고 아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연기 있잖아요.
0: 왜 이렇게 잘해요?
1: 뭐가 잘해 요 하는 거지.
0: 지금 솔직히 좀 소름.
1: 흉내나는 거지 흉내.
0: 저 그때 그 장면 예, 보고 예. 진짜 너무 소름도 오싹했거든요.
1: 그때 이정은님에 대해서 이제 와 저 배우는 누구야?
0: 맞아.
1: 완전 와 막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아 인천 좀 멋 놓고 와가지고요.
0: 너무
1: 그걸 가지고 가면 되거든.
0: 맞아. 똑같아.
1: 그랬던 기억이 네. 납니다요. 예,
0: 네,
1: 예.
0: 맞습니다. 기생충 많은.

0: 분들 기억하실 텐데 자 마지막 작품 저는, 남았습니다.
1: 저는 저 예. 봉준 감독님 영화는 예. 전 살인의 추억.
0: 아 그치.
1: 그건 최고예요.
0: 그건 최고.
1: 그건 정말 맞죠. 최고예요. 그거는
0: 맞아요.
1: 그거는 열 번을 봐도 재밌어요.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그 맨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송강호 형님이 그 논에 있을 때
0: 넘어졌다 반장님, 다시 일어나고
1: 반장님 오다가 넘어지니까 예,
0: 날라차기하고
1: 지랄하다 이렇게 하기 있었죠. 예. 예. 그게 다음 대사인데 안 했어요 제가.
0: 맞아요.
1: 예, 예. 예. 진짜 웃겼어요 그건.
0: 지금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마지막 작품 또 아. 만나봐야 되거든요.
1: 예, 예.
0: 자 명수 친구 황정민의 차기작 올 7월 개봉 예정인 호프. 박명수 씨가 재밌게 본 작품들이 추격자 황의 곡성인데 요거 연출한 나홍진 감독님의 네 번째 영화입니다. 아. 배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씨 등이 나오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한국 영화. 예, 제79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공개되는 황금 종려상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이고요. 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상 출장소장 범석 이게 황정민 씨가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연했던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에 비상이 걸리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외계인을 소재로 한 SF 영화입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평점 2.8점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받았고요. 올해 칸 영화제 최대 충격 칸 영화제를 뒤흔든 지진 같은 작품 전 세계 K열풍을 한층 더 가열시킬 것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박명수 씨의 동갑내기 친구죠. 황정민 씨가 라디오쇼에서 다음 영화 개봉할 때 또 나오겠다. 예. 그때 약속했었는데.
1: 뭐 지켜주겠죠.
0: 네. 예, 저희 예. 입장에서는 나홍진 감독님과 조인성 씨까지 다 데리고 오면은 생유베리 감사.
1: 추격자 황해 곡성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탑10 안에 껴있어요.
0: 저도요.
1: 그렇지 않나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칸 영화제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면서 라디오쇼는 호프팀에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점 참고
1: 예,
0: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전 나홍진 감독님하고 저 누구요? 황정민
0: 조인성 씨,
1: 황정민 씨는 좀 나왔으면 해요.
0: 맞습니다.
1: 예, 좋은 얘기 못 하니까 안 나오면 예, 괜히 또 호프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예, 부탁드릴게. 예, 네. 오늘 한번 부탁드릴게.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헤어졌는데 그걸 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까? 예,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보컬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치도 살게 내버려 두고. 예, 그냥 음치도 살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둔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0가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5: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 선물 76가지
0: 아, 선물 70...

0: 몇 가지.
1: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0: 100가지 우와, 채워가지고
1: 대단하다 예, 진짜.
0: 선물 쇼 하려고요.
1: 라디오 쇼 파워.
0: 아 100가지만 채웠으면 좋겠는데.
1: 그래요?
0: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1: 나머지 24개는 형님이 주면 어때요?
0: 아니 그 한번 내가 만들어 만들어 볼게요. 예, 예,
1: 농담입니다.
0: 예.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키워드 가지고 한번.
1: 아니
0: 또...
1: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영어 예, 얘기 예.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좀 예. 하다 가시죠 그럼. 예.
1: 김선미님 늑대 유혹이요. 강동원 씨 우산 씬 잊을 수가 없어. 이번에 영화 와일드 씬 개봉하던데 강동원 씨 라디오 씨 한번 나와주세요라고 예, 하셨네요. 예, 예, 예. 네. 7302님 누가 뭐라 해도 제 인생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 어... 정말 엄청 큰 스케일의 대작 전쟁 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0: 원빈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대체? 원빈은 아 나 미치겠네.
1: 보고 싶어요?
0: 아 원빈은 왜 안 하는 거야 대체?
1: 나도 보고 싶다. 진짜.
0: 많은 팬들이 기다렸는데. 예.
1: 전 아저씨 아직도 보고 있거든요.
0: 그 아저씨가 지금 할아버지 되게 생겼어 예. 지금. 어떻게 하려고 우리 원빈 씨?
1: 언젠가 나오실 것 같아 나는.
0: 아니 빨리 좀 넣어야지 예.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보고 싶어서 네. 그래요.
1: 이성우님 남자는 신세계죠. 죽기 딱 좋은 날씨.
0: 진짜 신세계 예. 신세계도 재밌어. 남자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1: 맞아요.
0: 영화죠.
1: 김영자님 이번에 아. 백상 대상 받은 류승룡 씨 나오는 극한 직업 봐도 봐도 아, 재밌더라고요.
0: 진짜 웃겨. 류승룡 씨는 진짜 평상시도 진짜 웃기더라고.
1: 맞아요.
0: 예, 예, 재미난 분이야.
1: 꿈을 향해 국민 첫가수 수지를 탄생시킨 건축학개론이요. 아 이것도 재밌게 봤어요. 그 뒤로 팬 됐어요. 수지 씨도 라디오 쇼 한번 나와주셨어요.
0: 아유.
1: 아 누구든 나오면 좋죠. 라디오 쇼.
0: 안 너무 말어. 그냥 혼자 하면 돼. 아유, 혼자 한 것도 재밌다고 해 나는.
1: 또 삐치고 그래요.
0: 특별히 뭐 그냥 뭐 그냥 안 나오면 나오지 마세요. 그냥 네. 좋은 얘기는 못 하지 이제.
1: 네.
0: 네. 나와주면 좋은 얘기 많이 하지.
1: 그래 나오면 해주고
0: 나오면
1: 안
0: 해주지.
1: 그래도
0: 팔이 안 들어붙는데.
1: 맞습니다.
0: 어, 안 그래요?
1: 한윤아님 저는 왕의 남자요. 대학생 때 영화관 매표 알바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바빴던 적이 없었어요. 매일 광고 파는 이준기님의 매실 광고가 나왔던 기억이 신드롬이었네요 라고 하셨네요.
0: 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와 관련된 추억들이 많아서 예, 최애 영화도 있고 저도 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어. 아, 예 재미가 없었어요.
1: 아 그랬어요? 그럼 못 물어보겠네요. 뭐.
0: 왜 3.9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3.9인지.
1: 아, 그래요?
0: 3.9가 있고 4.0이 있는데 4.0은 11,000원이고 3.9는 7,500원이라서.
1: 뭘 거기서 또 돈을 아끼려고.
0: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영화가 유료로 봤는데 4.0은 11,500원이고
1: 네,
0: 3.9는 7,500원에서 0.1 차이니까 이거 보자 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이고야 나 참.
1: 네. 참 알뜰하시네요. 아이고,
0: 영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어떤 영화인지는.
1: 좋습니다.
0: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얼마 전에 라디오쇼에 출연한 씨야가 15년 만에 재결합했다면 이분들은 9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2016년 Pick me, pick me, pick me up. 여기 왜?
0: 그게 10년 됐어요?
1: 예. 아, 에코를 왜 넣어?
0: 아니 그게 10년 됐. Pick me, pick me,
1: pick me up.
0: 이거
1: 10년. 9년 와, 만에 뭉친 거죠.
0: 대박. 내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EDM DJ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1: 그때예요?
0: 그때 그 해.
1: 오.
0: 아, 그게 벌써 10년이 됐네.
1: 이 음악 많이 쓰셨나요? 네.
0: 가끔 썼는데 네. 예. 근데 난 실력이 제자리냐고.
1: 네. 그래서 국민 있었는데. 프로듀서를 탄생시킨 원조 그룹이죠. IOI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 봤고요. 지금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을 통해서 탄생했던 그룹 IOI. Idea of Idol. 예, 약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돌이란 뜻이고 지금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라는 슬로건과 함께 101명의 연습생 중 국민 프로듀서의 투표로 11명을 뽑아서 데뷔시키는 내용이고 그때 이제 국민 프로듀서 대표가 장근석 씨 그리고 최종 1위는 전소미 씨가 있었고 국민센터 전소미 씨를 필두로 여기 다 스타 됐어요.
0: 어? 전소미가 여기
1: 1등이었어요.
0: 전소미가 IOI 네. 출신이야?
1: IOI 출신.
0: 와 정말?
1: 들어보세요. 또 누구 있었냐면 김세정.
0: 아 전소미 누구? 아 맞아. 저, 네. 오, 착각했네. 착각했어. 예 예.
1: 아 그 배우로.
0: 예. 아, 예. 잠깐 착각했어요. 이제 알겠다. 아니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1: 그래요. 그럴 착각했어, 수 있지. 착각. 그럴 수
0: 그 전소미
1: 있지.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예.
1: 당연...
0: 머리 노랗게 물들인 전소미.
1: 아 형님만 헷갈렸어 지금.
0: 야, 미안해. 아, 나만 헷갈렸어.
1: 아 무슨 말인가 했네.
0: 예. 전소민.
1: 네.
0: 전소민. 소민아 미안하다.
1: 네.
0: 소민아 미안해.
1: 전소미 씨가 1등이었고.
0: 아, 고마워. 아, 내가 어저께 좀 네.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예.
1: 자, 김세정, 최유정, 김청아.
0: 아, 세정이 너무 귀엽죠.
1: 김소혜, 주결경, 맞아요, 정채연, 맞아요, 김도연, 맞아요. 강민아, 임나영, 맞아요, 맞아요. 유현정까지 11명의 멤버가 2016년 5월 4일 IOI로 데뷔했습니다. 이 레드벨벳 여자친구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쟁쟁한 3세대 걸그룹 사이에서도 진짜 엄청난 인기와 파급력을 자랑했고 멤버들 제보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수상택시를 타고 스케줄을 다녔었대요. 속옷 갈아입을 시간만 주어줘도 감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빴고 근데 이제 명성에 비해서 우리 뇌리 굉장히 각인이 돼 있는데 그 활동 기간이 엄청 짧았더라고요. 2016

0: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고작 8개월 했대요. 전소미 씨가 한 너튜브에 출연해서 활동 기간이 9개월이 채 안 됐다. 재결합을 해서 다행이지 못했으면 한이 돼서 죽어서도 이승을 못 떠날 뻔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 당시 활동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팬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결합하면서 10년 만에 생긴 IOI 팬덤명은 앙둥이, 응원봉 이름은 앙봉이라고 합니다. 이거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멤버들은 뭐 각자 솔로 그룹 배우로 활동을 했고 최근에 IOI 멤버 김도현 씨가 배우가 됐잖아요. 또 그러면서 출연한 영화 도라가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을 받았고
1: 아 도라가 돌아가 내게로 돌아
0: 네 영화 제목이 도라입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예. 그 현장에서
1: 아, 오늘 좀 안 맞는데
0: 그래요?
1: 예예.
0: 네, 좀 분발해 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현장에서 기립박수 받고 오해라는 김도현 씨의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 2026년 2월 23일 IOI 10주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 엔터에서 IOI가 5월 컴백을 확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지난 4월 전소미 씨가 한 예능에 출연해서 청아 언니 부름을 받고 우리가 다 소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아 씨가 IOI 재결합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고 해요. 다만 이 멤버 주결경 씨 하고 강민아 씨는 예정된 스케줄 때문에 이번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다음번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2026년 5월 19일 IOI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이자 9년 만에 발표하는 신보이자 세 번째 미니 앨범 IOI 루프가 발매가 됐고 총 6곡 수로 그중에서 타이틀곡 갑자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리움과 추억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신스팝 장르 곡이라고 하는데 전소미 씨가 이거 작사했대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의 의미하고 다시 이어진 관계의 애틋함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김세정 씨가 그 침착맨 너튜브에 또 출연을 했는데 내가 쓴 곡은 투표에서 다 떨어졌다.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앨범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야유아이는 컴백과 동시에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6월엔 태국과 홍콩 아시아 투어를 하고요. 라디오쇼에서도 이 IOI 데뷔 10주년 프로젝트를 격하게 응원한다고
1: 예,
0: 합니다.
1: 정말 저 10년 전에 예, 네. 뭐 정말 세상을 떠들썩했던 바로 핑미 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예, 그 친구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네. 연예계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저도 참 선배로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IOI의 노래입니다. 갑자기

0: 노래가 아주 진짜 신나네요, 그죠?
1: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음이. 오, 그새 땄네 또 자기와 했네.
0: 이걸 이걸 이렇게 하다가 다른 노래를 갈 수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아이오아이. 아, 더욱더 좀 잘 되기를, 예, 선배로서
1: 응원합니다, 저도.
0: 진심으로, 예, 네. 빌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 될 것 같은데요.
1: 자, 도파민에 이어서 최근에 이 호르몬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어떻게 도파민이 최고 아니야?
1: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각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한 루틴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코르티솔.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언급량이 한 34만 건 정도 되니까 엄청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연관어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영양, 하루, 건강, 습관, 운동, 피부, 수치, 생활.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체 스트레스 반응과 에너지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그 지나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은 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된대요.
0: 그러면서 나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1: 네,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분비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0: 코르티솔이랑 비슷한 아이돌 있지 않나? 어떤 나 순간 잘못 봤네.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괜히 팬들한테 욕도 먹으니까. 예.
1: 이미 했잖아요.
0: 아, 노래가 너무 좋아. 요새 내가 듣고 있거든.
1: 거기 예, 너무 좋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분비가 되면은 식욕 증가, 근조직 손상,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우울감 같은 문제가 나타나.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예요.
0: 야, 이거 바로 이거다야.
1: 그렇죠.
0: 이것 때문에 일어나 내가.
1: 그래서 요즘 MZ들은 마치 도파민 디톡스 하듯이 왜? 코르티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루틴을 찾아서 지금 관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SNS에서는 불안감 느낄 때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걸로 알려진 몇 가지 행동들을 정해두고서 이걸 실천하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감. 이때 바로 해보면 좋은 것들. 첫 번째 일단 산책 나가 햇빛 쐬기.
0: 일단 여러분들 이거 좀 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1번부터 다시 해주세요.
1: 일단 산책을 나가서 햇빛 쐬기. 두 번째 천천히 심호흡하기. 세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 네 번째 차분한 음악 듣기. 갑자기 좋죠. 들으면 좋죠. 네 번째 차가운 물로 손 씻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데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등푸른 생선, 김치, 그릭 요거트, 콤부차 같은 발효식품 아니면 아보카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 아니면 바나나, 달걀 같은 체내 염증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뭐 과거 질환이나 치료의 영역에서 언급되던 이 코르티솔이 이제는 생활습관이나 루틴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이런 행동은 이제 주로 뇌과학 도서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 루틴 같은 거는. 실제로 호르몬이 신체 정신에 작용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이 책이 MZ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대요. 원래 이제 건강하면은 중년 이후에 많이 생각했던 요즘 MZ들은 그다음 젊은 층들은 술도 많이 안 먹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자기 관리 되게 진심입니다. 아,
0: 술 무지하게 먹는데.
1: 네. 맥주 좋아.
0: 완전히 다구나. 네.
1: 조만간 한잔해요. 더 나아가서 요즘 MZ들은 감정과 호르몬을 연관지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요. 그래서 SNS에 화제가 된 게시물 보면은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라. 아마 소개해드릴게요. 스트레스에서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산책을 해라. 통증에서 엔도르핀이 나오면 달리기를 해라. 슬퍼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과일을 한 입 먹어라. 불면증이 생겨서 멜라토닌이 필요할 때는 햇살을 쬐라. 피로할 때 도파민을 위해서는 찬물 샤워를 해라. 나태해지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운동해라. 미룰 때는 역시나 도파민이 필요하니까 작은 목표도 실천해라. 이렇게 원인과 거기에 필요한 그 호르몬을 제시하고

0: KBS 애청자 여러분도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코르티솔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그 진짜 막 답답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우울할 때 잠깐 산책만 나가도 기분이 좋아져요.
0: 맞아요.
1: 예, 예. 우리 주위에 뭐 공원도 많이 있고 산도 있고 하니까 예, 예. 한번 이렇게 좀 산책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0: 날씨 좋잖아요. 예, 예, 나가 예. 햇볕만 쐬도 좋고요. 예, 예. 살살 뛰어도 좋고.
1: 예, 예. 저는 그냥 걸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땀 좀 뺀 다음에 샤워 네. 딱 하면 너무 좋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자, 아무튼 오늘 저 여러분께 드린 정보들이 예, 조금이나마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 네. 알려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전민기 씨 오늘 감사하고요. 마지막 퀴즈 하나 주시나요?
0: 방아, 방아.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9년 만에 재결합한 이 그룹 소식 전해드렸죠. 2016년 박명수 씨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렸다던 인기 절정의 빅스타 시절 이 그룹은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 핑미, 너무너무너무, 소나기 등 굵직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죠.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IOI, 2번 101, 3번 IZONE, 4번
1: 아미가르 레스토랑.
0: 아미가르 레스토랑. 문자번호 #891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무궁각질 제거 필링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방학 퀴즈의 정답은요, 1번 IOI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송종현님, 날씨도 좋고 월요일까지 연휴도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날려 하셨습니다. 예, 월요일까지 푹 쉬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도파민, 좋은 호르몬 많이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퍼톤스의 노래 공원여행 들으면서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0: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 3,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선 공사하고 있고요.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여의하류부터 밀리고요.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은 2개 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부경천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바람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오늘 사고가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반대 부산 방향은 남사 진위에서 밀립니다. 더 가서 천안 분기점부터 9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흔히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세상을 안다고 하죠. 노력을 해도 내 시선, 내 경험, 내 상상력을 완전히 넘어서긴 쉽지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지만 덕분에 세상이 다채롭고 재밌어지죠. 사람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지구라는 푸른 별도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죠. 지구에는 뭐 사자나 호랑이, 사람하고 가까운 댕댕이, 냥이 뭐 이런 동물만 사는 게 아니죠. 빛이 들지 않는 깊은 바다에도 물고기가 살고

길가의 잡초, 또 징그러워 보이는 곤충까지 다양한 생물 덕분에 더 풍요롭고 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5월 22일은 인터넷 달력 한 켠에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자고 약속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잘 사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금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첫 곡은요. 실제 집시 두 가족이 만든 밴드라죠. 프랑스의 집시 라틴 밴드 저 집시 킹즈의 노래 밤볼레오였습니다. 스페인어로 흔들리다 그런 뜻이죠. 흔들려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숨길 수 없어 이건 운명이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철 씨 카페에 갔는데요. 진동벨을 드린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휴대폰을 카운터에 당당하게 내밀었어요. 직원이 저 주시는 거예요? 해서 깜놀했습니다. 정신 챙겨야겠어요 하셨어요. 아이 그럴 수 있죠 뭐. 1217님 친구들하고 동유럽 여행 다녀왔는데요. 여행 중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면서 백뮤직을 들었어요. 근데 같은 방 쓰던 친구가 아니 임백천님이 이 새벽에 방송을 해? 하는 거 있죠. 야 여기 체코야 하면서 웃었네요. 거기서 문자도 보냈는데 뭐가 문제인지 문자가 안 가더라고요. 해외에서 문자 한번 보내고 싶었거든요. 잘 다녀왔다고 보고합니다. 아유 좋은 데 갔다 오셨네요.

0: 여행은 참 좋은 거죠. 여행은 신이 인간한테 내린 축복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백천의 백뮤직과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어디에서 뭘 하든 우리를 하나로 꽁꽁 묶어주는 게 있죠. 바로 음악입니다. 좋은 음악으로 기꺼이 뭉치고 싶은 분들 주파수 고정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주파수 106.1MHz입니다. 106 하나예요. 스마트폰에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깔아놓으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모두 보내주세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아요. 뭐 좋아서 웃었든 어이없어서 웃었든 아니면 뭐 허탈해서 웃었든 웃고 넘어갔던 일이면 다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받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노래 두 곡이어 듣고 왔네요. 독일 그룹 No Mercy의 노래 Where Do You Go? 넌 어디로 간 거야? 왜 날 떠난 거야? 내가 잘못한 걸까? 제발 돌아와줘 라는 노래였고요. 그전 노래는 945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미국의 팝의 여왕이죠. 마돈나의 보그 듣고 왔어요. 주저하지 말고 포즈를 취해 부끄러워 말고 보여줘. 지금 이 순간 넌 스타라고 라는 노래였습니다. 정영현 씨군요. 백디 필라테스 하고 왔는데요. 저 왕년에 운동 좀 했는데 출산하고 나서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울적합니다. 열심히 하면 건강 되찾을 수 있겠죠. 아 물론이죠. 지금 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효철 씨. 안녕하세요 백천형. 이제야 가입했어요. 듣기만 하다가 형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잘하셨습니다. 8891님. 청계산 날다람쥐스. 난 남한산성 거북이스. 언제 한번 경주 한번 해보죠. 청계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남한산성으로 오실라우? 8891님 필요 없어. 이거 언제 쪽 유행이에요. 저도 이거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20년 전에 유행한 거 아니에요. 스 이거. 조상래 씨가 영국의 남성 듀엣이죠. 웸의 노래 청하셨어요. Careless Whisper. 내가 잘못했지만 널 잃게 될 줄은 몰랐어. 후회만 남아있어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영국 배우죠. 가수인 나오미 스캇의 노래 스피치리스입니다. 영화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 역을 했죠. 나오미 스캇이. 여기서 OST로 쓰였어요.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자신을 지킬 거라고 라는 노래예요. Wham, Careless Whisper, 나오미 스캇입니다. Speechless.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김효영 씨군요. 우리 딸이 유치원 끝나면 할머니하고 분식집 가서 치즈 스틱 사 먹는 게 하루의 낙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장염이라네요. 밤새 토하고 열나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분식집 절대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고 엉엉 우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냥 웃죠. 아이들이 뭐 그러면서 크는 거죠. 아니 분식집 위생이 안 좋았을까요? 이제 날 더워지는데 더 조심하세요. 0106님, 저 초등학생 때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이메일로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메일 제목은 나 할 말 있어. 근데 메일함 오류인지 전송 내역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새로 고침 다시 보내기, 새로 고침 다시 보내기, 새로 고침 다시 보내기 해서 연달아 10통을 넘게 보낸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보낸 메일이 저한테만 안 보이고 그 남자애는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 할 말 있어, 나 할 말 있어, 나 할 말 있어, 나 할 말 있어. 이 메일 제목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웃어요. 그 남자아이가 전학 갔죠? 그 뒷얘기 궁금해요. 언제 해줄래요? 4563님, 얼마 전에 7살 딸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딴 생각하지 말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세봐. 어느새 잠들어 있을걸. 그리고 저는 먼저 잠들었는데요. 다음날에도 아이가 엄마 나 잠이 안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처럼 양 세어봐 했더니 나 어제도 양 160마리까지 셌단 말이야 하는 거죠. 160마리면 거의 양떼 목장 수준 아닌가요? 혼자서 착하게 양 세고 있었으라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양 말고 뭘 세야 잠이 올까요? 임백천 한 마리, 임백천 두 마리. 짜증난다고요? 알았어요. 3572님,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인데요. 저희 집 냥이들 중에 막내 냥이 바니가 좀 특이해요. 파리채로 궁디 팡팡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 라이브를 켰죠. 그리고 궁디 팡팡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갑자기 채팅창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지금 고양이 학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고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냥이가 진짜로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해명하고 정상적인 교감 활동입니다. 글도 써서 올리고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오늘도 바니는 소파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파리채 가져오너라 하는 표정으로요. 그저 웃죠. 아 이게 동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냥이 전문 유튜버도 있던데 한번 상의해보세요.

이탈리아 가수죠. 미스터 지바고가 노래한 리틀 러시안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거울 속에 나. 하지만 오늘 밤은 살아있는 느낌이야. 자유롭게 춤추고 있어 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냥 웃죠 사연 오늘도 재밌었어요. 모두에게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는 얘기 주시면 돼요. 지금 사연 주셔도 됩니다.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송윤숙 씨가 그냥 웃죠 사연 보내려고 열심히 기억해두는데 쓰려고 하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요. 그저 웃죠. 아, 이런 사연 좋죠 뭐. 언제든지 기억나시는 대로요. 뭐 아무 사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듣고 가죠. 캐롤 킹이 작곡하고 본인도 부르고 많은 가수가 불렀던 명곡이죠. 오늘은 노르웨이 재즈 가수 잉거마리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지금 이 순간은 사랑이지만 내일도 같은 마음일까라는 그런 노래고요.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 로버타 플랙의 노래 And So It Goes라는 노래.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져. 사랑하지만 불안해. 그래서 그냥 흘려가게 둬. 라는 노래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용기가 있어야죠. 이어서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가이 세바시찬이 노래하는 All I Need Is You라는 노래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너뿐이야. 세상이 흔들려도 너 하나면 충분해라는 노래입니다. 세 곡 이어듣고 갑니다.

0: 먹을걸? 할인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5월 22일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어요. 잠시 후 2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반말 타임 갑니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버리고 싶은 거 다 모아가지고요. 2부에서 만나죠. 자 오늘 금요일 1부 끝곡은 영국의 전설의 밴드죠.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Hey Jude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너는 결국 괜찮아질 거야 라는 노래인데요. 폴 맥카트니가 이 존 레논 아들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비틀즈의 Hey Jude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청계유금소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장수부터 서운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서울유금소 7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로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독립기념관부터 7km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은 동금포에서 부곡까지 막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한편 서울 시내도로는 분당수서로 성남방향 수서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양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정답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미국 밴드죠. 저니의 Separate Ways였어요. 우리 사랑했지만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그래도 사랑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김한수 씨가 지금 미국 출장 중이시군요. 백디 미국 테네시주 출장 중에 들어요. 여기서 한국 음식 먹기 힘든데 어제 저녁에 컵라면 하나 했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요즘에 뭐 한국 음식 좀 없는 데가 있나요? 김경란 씨 여기 인사하려고 가입했어요. 미국 남부에서 밤에 운동할 때마다 잘 듣고 있어요. 이곳에서 10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가지만 늘 그리운 마음이 들어요.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부모님도 빠르게 나이가 드시

0: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곳에서 위로받으며 또다시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네. 미쿡 사연 두 개 소개했습니다. 자, 금요일 2부는 반말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죠. 시원하게 반말하고요. 개운한 상태로 이제 연휴 맞으셔야죠. 자, 우선 DJ 천이 이름부터 동네 친구 이름 부르듯이 편하게 불러보세요. 백천아 하면서요.
1: 백천아, 백천아, 백천아.
0: 알았죠.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톤업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얼굴을 하면 웃는 얼굴이 답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인간관계의 진리잖아. 이게 영업장에서도 통하는 얘긴 거 알지? 손님이 뭐 있어요 하고 물었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없습니다, 오늘 물량 다 나갔어요, 퉁명스럽게 말하잖아. 뭐야, 되게 재수없게 말하네, 이런 생각 들면서 기분 나쁘잖아. 이게 같은 얘기도 웃으면서 어떡하죠, 오늘은 재고가 없네요 이러면 손님도 기분 좋게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할 얘기면 웃으면서 하자는 거지. 야, 그게 돈 한 푼 안 드리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도저히 좋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한다? 여기 와서 반말로 편하게 얘기해.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번호 나간다. 야, 다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콩은 무료야. 야, 콩은 예약 기능도 있는 거 알지? 바쁜 애들은 우리 백뮤직 콩으로 예약하고 들어. 너도 콩 깔 수 있어. 영국의 디스코 듀엣이다. 런던 보이스, I'm gonna give my heart. 너한테 내 마음을 전부 줄게.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야, 니네 이번 주도 먹고 사니즘을 실천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물론 많이 있었겠고. 야,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뭐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인 거 알지? 그런 일은 그냥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더 많잖냐. 그래, 세상에 저런 인간도 있는 거지. 어우,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놔버려. 아니면 여기서 나한테 얘기하고 잊어버려. 어떻게? 반말로. 김미애구나. 백천아, 세탁기 돌려놓고 외출하면서 남편한테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으라고 했거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빨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그대로 뭉탱인 채 건조대에 올려놨더라고. 이 남편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될까? 미애야,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세상에, 그게 인간 똥손이지. 야, 나도 그렇게는 안 한다. 세상에. 이신이구나. 야, 너 이름 특이하다. 이신. 백천아, 나 어깨 뒤쪽 밑에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혼자 있어. 당최 파스를 못 붙이겠네. 파스를 위로 높이 던진 다음에 내가 등 어깨 쪽을 파스 떨어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건 안 되지. 그건 진짜 몸이 오징어 몸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지. 포기해, 그런 거는. 아니면 친한 사람 부르든가. 손은이구나. 백천아, 내가 화가 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오, 진짜?

0: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맛있는 거 사왔어 하면서 만두를 사왔더라. 나 만두 안 먹는데. 그럴 만도 하지. 이게 뭐야. 아니 대체 지가 먹은 거 사, 지가 먹고 싶은 거 사온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지. 오 경이구나. 백천아 나 요양보호사 교육받는데 교육생 중에 연세 있는 남자 어른이 강의 받으면서 자꾸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강사보다 먼저 큰 소리를 얘기를 해서 흐름을 깨. 어르신하고 나이 비슷한 백천이가 조용히 좀 하라고 해줄래? 야 이게 왜 내가 의문의 일패야? 아 근데 왜 그냥 가만히 들으면 되죠? 아 그건 말이죠.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도대체? 진짜 밉상이다 야. 김용신이구나. 백천아 오늘 직원들하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어떤 직원이 콩나물국이 너무 시원하다고 맛나다고 하는 거야. 비법이 뭐지? 하길래 새우젓으로 간하면 시원해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국 밑바닥에서 새우를 발견했더니 오 진짜네 이런다. 아니 나 주부 경력 25년 차인데 왜 못 믿냐고. 아 새우로 간하면 시원하구나. 알았어. 이게 새우가 진짜 모든 국을 다 그렇게 시원하게 하지 그지. 정호준이구나. 백천아 누나한테 우리 다 같이 여수 여행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는 거 어때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싫다고 다른 데로 가자는 거야. 이유를 물었더니 매형을 만난 데가 거기다 쳐다보기도 싫대. 아니 죽고 못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러는 거야. 부부는 그런 거니? 어 그래 원래 부부는 그래. 거기 절대 안 갈 거다 아마. 강명구구나. 백천아 내가 나이 한참 아래인데 진짜 반말해도 되냐? 백천아 너 좀 귀엽다. 명구야 너 진짜 너무한다. 이번엔 누구냐? 경옥이구나. 안경옥 들어와.
1: 백천아 어. 나 오늘 기운 없으니까 짧게 간다.
0: 어, 너 진짜 기운 없어 보인다.
1: 아 이번에 어. 이사하면서 돈 아껴보겠다고 셀프 청소 까부다가 어. 3일 내내 알아누웠다.
0: 그래?
1: 아낀 돈보다 파스값이 더 나와. 이거 내가 돈을 번 거냐 쓴 거냐?
0: 쓴 거지.
1: 역시 전문가는 괜히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0: 그렇지.
1: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어. 위로 좀 해봐. 뭐? 선물 준다고? 아우 됐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0: 너 지금 상황극
1: 내 신청곡이나 시원하게 하나 틀어줘.
0: 너 짧게 간다며. 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짧게 간 거야. 근데 이사하면서 입주 청소를 셀프로 했다고 왜 그랬어. 야 청소 업체 부르면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야. 물론 돈은 좀 들겠지. 너 혼자 하다가 사흘 들어놓은 거잖아. 너 진짜 골병 든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전문가가 괜히 있냐고. 그냥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청소도 장비빨이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어 누군가 무슨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야 너 도배 이런 거 쉬워 보이지? 네가 해봐라. 뭐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거는. 다시 해야 돼. 사실 사람 써도 물론 내 손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1차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너도 이래서 청소 비용이 비싼 거구나 느꼈을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냥 업체 불러서 해. 청소비보다 네 허리가 훨씬 비싼 거야. 알았어? 경옥이 너 신청곡 나간다. 물리치료도 혼자서 셀프로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바로. 난 음악치료 해줄게. 내 발음이 좀 샌다 그지? 스타쉽 노래야. 미국 밴드 Nothing's Gonna Stop Us Now.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 들어.

노래 이어졌다. 미국의 천재 싱어송라이터야. 데비 깁슨이가 노래하는 Only in my dreams란 노래야. 꿈에서 만나는 네가 현실의 진짜 사랑이 되길 바래, 이런 노래야.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1: 해줘라.
0: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따랑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따랑이 목소리 나오면 게시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니? 귀여워, 귀엽다. 아유, 귀여워, 따랑이. 이게 다들 혀 짧은 소리로 우리 따랑이 귀엽다고 난리다. 삼촌도 한때 귀염둥이였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비밀. 아우, 가증스러워, 내가 생각했다. 이번엔 누구냐? 안성경이구나. 백천아, 우리 아들이 나 엄마랑 같이 살래 이러길래 다 컸으니까 나가 살아 했더니 나보고 나가 살면 안 되냐고 그런다. 이게 뭐냐, 얘 목적이 뭐 같니? 야, 걔 여친 생겼네. 노기환이구나. 백천아, 와이프가 운동한다고 실내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운동은 안 하고 빨래만 걸어놓길래 내가 채소 마켓에서 팔았거든. 근데 어이없는 건 거실 한가운데 있던 건데 없어진 줄 몰라. 벌써 한 달 됐어. 야, 기환아, 쉬, 조용히 해, 너. 그거 알면 큰일 난다. 아휴. 근데 본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야, 이게 진짜 없어지니까 좋네. 본인이 장만한 거니까, 그지? 김태경이구나. 백천아, 민원인이 왔는데 용건은 말 안 하고, 야! 이걸로 시작해서 욕만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지 말고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자기는 선생 아닌데 왜 직업을 마음대로 정하냐며 또 화를 낸다. 나도 같이 반말로 짜증내고 싶은 걸 참았어. 내 열 좀 식혀줘라. 야, 태경아, 진짜 너 잘 참았다. 아니, 그 인간 왜 그런데? 아니, 감정 노동자는 감정도 없냐? 그런 인간들은 진짜 아우, 내가 진짜 아우, 이제 욕을 하고 싶어. 에휴, 시베리안 허스키 10원짜리 아우, 개나리 시원하지 않니? 강근주, 백천아, 내가 싫다 싫다 해도 지인이 자꾸 소개팅 시켜준다고 하는 거야. 하도 사진 달래서 귀찮아서 보냈더니 미안한데 소개팅 안 되겠다고 연락이 내가 싫다고 했잖아. 졸지에 나만 세댔다. 근주야, 나한테도 한번 보내봐. 어떻게 된 거야 그 인간은 도대체. 7220, 백천아, 며칠 전에 체에서 웩 하고 있는데 딸이 옆에서 엄마 진짜 아픈 거 맞아? 억지로 웩웩 하지 말고 이런다. 아니, 억지로라니, 참나. 근데 생일 선물 받

0: 하든지 얼마 안 돼서 참았어. 야, 억지로 왜 그래? 걔도 이상하네, 내 진짜. 이 영경이구나. 백천아, 남편이 아이스크림 사왔더라. 근데 아이들하고 먹으려고 냉동실 열었는데 없는 거야. 어디 갔나 했더니 아이스박스에 숨겨놓은 거 있지. 세상 아빠들 중에 제일 못된 아빠거든. 영경아, 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려.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지가 채워놔도 시원찮아, 오빠는. 먹으려고 꿈쳐놓은 거 아니야. 2284, 백천아, 남편이 백뮤직에 사연 보낸다고 째려본다. 남들한테 자기 행적을 알리지 말래. 아니, 본인이 뭐 돼? 진짜 웃긴다, 니네 남편. 나 아무 관심 없다고 전해줘. 차은이, 우리 집 남편은 나 차 한번 태워줄 때마다 꼭 주유소 들리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카드 좀 이런다. 나 탈 때만 기름을 넣는 이유가 뭐. 뭐긴 뭐겠어. 네가 카드를 잘 주니까 그렇지. 절대 주지 마. 네 돈은 물론 네 돈. 어? 남편 돈은 물론 네 돈이지. 자, 이번에 누구냐? 유리니? 최유리. 너는 왜?
1: 백천아.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꾸 찬 것만 먹다가 그만 탈이 났지 뭐야.
0: 아, 그래. 탈난 목소리구나.
1: 꿈에 푹 쉬고 있다.
0: 어.
1: 강제 휴가가 이런 건가 봐.
0: 어.
1: 그래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0: 그래.
1: 그냥 고생이잖아.
0: 그래.
1: 백천이는 아프지 말고 건강 챙기자.
0: 그래, 그래. 너 유리야, 목소리가 진짜 아프긴 아픈 것 같다. 더워서 찬 거 먹고 탈났대잖아, 그지? 도대체 뭘 얼마나 먹은 거야, 너.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탈났을 리는 없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탈났을 리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삼시세끼 냉면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빙수 먹고 찬 과일 먹고 밤에 자기실 또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 먹어. 너 그 정도 먹은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지금 5월이야. 벌써부터 그러면 너 한여름 찜통더위 옷 떨려고 그래. 그리고 본인이 탈났으면서 누구한테 건강 챙기래, 이 상황에서. 제일 건강 못 챙긴 사람이 누구야, 어? 야, 너 총계산 날다람쥐 우습게 보지 마. 너나 챙겨, 너나. 당분간은 따뜻한 물 마시고 음식 가려 먹고 푹 쉬어. 어? 찬 거는 다 나올 때까지 눈으로만 먹어. 아프지 말고 더 강해지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 골랐다. 제임스 이하라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얘가 기타 잘 쳐. 기타리스트야. Be strong now. 포기하지 마. 너 생각보다 강해. 조금만 더 버텨. 이런 노래야.

노래 이어졌다.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야. 얘는 스테파니 밀즈야. Never knew love like this before란 노래인데, 이런 사랑은 처음이야.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라고, 이런 노래야. 들어.

신정이구나. 백천아, 아들이 군대 가면서 지 재산이라면서 엄마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라고 자기 통장을 주고 갔거든. 어우, 제법 알뜰하게 모았어. 근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갔어. 왜 안 알려줬을까? 정이야. 진짜 웃기는 사연이다 이거는. 걔 전화 안 받지? 전화도 안 오고. 너 그거 잘 관리해야 돼. 1539 백천아, 야 이건 나도 해야 되겠는데. 통장 주면서. 야 그거 아주 너 좋은 정보 고마워. 1539 백천아, 사귄 지 한 달 된 남자친구가 커플링을 선물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 여친하고 헤어지면서 돌려받은 커플링을 선물한 거야. 백천아, 내가 태어나서 커플링 재탕하는 인간은 처음 봤다. 버려 버려. 무슨 그런 인간이 있어 그래. 이거 어떻게 알았니 그러고 이건. 신연우구나. 백천아, 내가 베란다에 상추랑 쑥갓을 키우고 있거든. 아침마다 물 주면서 정성껏 키우고 있는데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추랑 쑥갓이 밉대. 아주 많이 밉대. 우리 딸 왜 이러는 걸까? 사춘기 증상에 풀이나 식물을 미워하는 증상도 있니? 상추랑 쑥갓이 잘못했네.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해? 왜 쑥쑥 크고 난리야? 그냥 먹어버리라고 그래. 강낙영이구나. 백천아, 오랜만에 소식 전한다. 저번에 옥상에 집 지어서 가출했다고 한 남편이 6개월 만에 데려왔다. 나 좋아해야 되니? 그동안 엄청 편했는데. 아이고, 내 세상 끝났네. 무슨 영화 같은 얘기야 이게. 야, 영화에 보면 애들이 그 나무에다 집 지어놓고선 지들끼리 놀고 그러잖아. 근데 6개월 만에 내려왔다고. 왜 내려왔대? 거기 살지. 목욕은 했대? 어떻게. 야, 빨리 부셔. 아우, 진짜.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옥순이구나. 백천아, 내가 앤 해서웨이를 좋아해서 악마는 프라다 그 영화를 남편하고 같이 보는데 자꾸 귓속말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해서 얘기하는 거야. 영화를 보는 건지 남편의 옹알이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이제 영화 혼자 보러 가야겠어. 옥순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영화는 혼자 보는 거야. 그리고 왜 귓속에다 얘기를 해. 참나. 김영호구나. 백천아, 와이프가 요즘 얼굴에 뭔가 하나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뭔지 모르겠어. 익숙한 얼굴이면서도 낯선 느낌? 야금야금 시술을 받는 걸까? 물어봤더니 내가 노안이어서 그런 거래. 자꾸 물어보면 화낼 것 같은데 네가 한번 물어봐줘. 형호야, 니네 재밌게 산다. 그렇게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이 웃었네요. 자, 오늘도 DJ 천이 점심에 먹은 탄수화물 집으로 기분 좋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우셨겠죠? 반말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오늘 기분 좋으시죠? 반말보다 더 강력한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드려요. 전통 감주 세트, 흑마늘진액, 편의점 상품권, 우유식빵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도 선물이 많아요. 음성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재밌었죠? 선물 3종 세트 드립니다. 커피, 피자, 콜라 세트요. 음성사연 참여하시는 법은 이제 아시죠?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으로 음성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초 정도 길이로 녹음해서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올리십시오.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음성만 뽑았으니까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이 깁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선물 당첨됐어요 하는 글을 남겨주셔야 선물이 갑니다. 노래 듣죠. 이번에는 미국의 천재 기타리스트예요. 타미 볼린이 노래하는 사바나 워먼인데요. 기타도 칩니다. 아주 맛깔나요. 사바나의 뜨거운 공기처럼 그녀의 강하고 위험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라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미국 가수 데이빗 리 로스가 노래하는 Just Like Paradise예요.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게 완벽해. 정말 낙원이야. 이런 노래예요. 두 곡 이어 듣습니다.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금요일 순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Seasons in the Sun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 가수 정재욱 씨도 번안해서 불렀고요. 오늘은 프랑스 가수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클리몽 딘느가 노래하는 Seasons in the Sun 들으면서 마치죠. 내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잠실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용담터널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곡분기점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발안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요금소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하남 드림휴게소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사천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축동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2070님께서요. 응디 마을잔치 때 노래자랑 나가서 1등 했어요. 한 달 동안 노래와 안무를 열심히 연습했는데 정말 기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최고 최고 축하드려요. 아 1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재능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와 한 달이나 연습하셨으면 노력은 뭐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첫 곡으로요. 2070님께서 노래자랑에서 1등 하신 그 노래 띄워드릴게요. 그때를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살랑살랑 춤도 춰보시고 노래도 한번 따라 불러보시겠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금잔디의 오라버니였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 해주시고요.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2070님께서 마을잔치 때 노래자랑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노래와 안무를 열심히 연습해서 나갔는데 1등을 우와 잘하셨어요. 연습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죠. 진짜로 뭐 노력한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5728님께서 35년 전에 시집오고 첫 설날에 저희 시댁 마을에서도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그때 새댁이 노래 불러서 커피를 선물로 받은 생각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셨고요. 마을에 노래자랑이 자주 열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을에는 이제 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여기에 뭐 몇째 며느리 저기에 몇째 며느리면 나온다더라 뭐 이런 거 다 알고 그죠?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니까 또 노래 부르면은 더 신나고 더 재밌고 더 반응도 잘해주고 박수도 잘 쳐주고 막 그러겠죠.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으면은 더 신나서 잘하게 되지. 이동철님께서 전국노래자랑 예심 나갔는데 합격에 기 받고 싶어요 응디. 저한테요? 저한테? 제가 그 1등의 기운은 없는데 괜찮으신가? 그래도 예심 합격의 기운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동철님 기갑니다. 아자자자자자자 받으셨어요? 전국노래자랑이 워낙 또 이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뭐 2070님처럼 한 달 동안 춤노래 연습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은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화이팅. 자,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응디한테 알려주세요. 오랜만에 빛나는 트로트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식도 좀 알려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2부는요. 오늘 밀당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온 노래 장민호의 사랑의 누나였어요. 이동아님께서요. 응디 인천 9701 초록버스에서 응디 목소리 나오네요. 선글라스 쓴 기사님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701 초록버스 기사님. 거기에 타고 계신 손님분께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글라스 끼고 계시죠? 오늘 해가 많이 뜨겁습니다. 다들 좌회전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강지현님께서 저 오늘 퇴근하자마자 가족이랑 서해로 조개잡이 하러 갔는데 재밌겠지요? 오늘 갔다가 새벽에 조개잡고 내일 오려고요. 아 좋겠다. 서해로 조개잡이 가는군요. 그래도 조개잡고 그 근처에서 혹시 조개구이도 드십니까? 너무 맛있겠다. 아 조개구이 바닷가에서 조개구이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바닷가에서 조개구이를 먹어줘야지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아유, 어수진님께서 저희 가족은 지금 강화에서 캠핑 중이에요. 백수 된 김에 즐기려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왜 그땐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은 얼큰 수제비에 소고기 구우려고요. 이런 게 행복이죠. 아, 일을 좀 쉬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그 김에 캠핑도 하고 아이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있는 거죠. 뭔가 그 아,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뭔가 괜히 뭐 우울해지고 그런다고 뭐 일을 다시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딱딱딱딱 기간이 있는 만큼 얼마나 쉴지 알게 된다면 계획 짜가지고 여기저기 안 가본 곳 가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얼큰 수제비 너무 맛있겠다. 수제비 너무 맛있겠다. 아, 김은주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화분 분갈이 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커서 화분이 작아져서 큰 화분 두 개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오네요. 이제 저도 금손 되는 건가요? 귀는 라디오에 쫑긋하면서 분갈이 잘 해볼게요. 분갈이 그거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그쵸? 와, 근데 화분을 두 개로 나눠야 될 정도로 컸어요. 너무너무 사랑과 정성을 들이셨나 봐요. 우리 집에 오면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러고 있다가 왜 죽는지 몰라. 마음 아파 죽겠네. 이것도 참 손 많이 가고 그죠? 부지런해야 돼요. 최영매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드디어 팀장 승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주니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네요. 은간 빛나는 트로트에서 축하받고 싶어서 글 남겨요. 팀장 된 거 축하 좀 해주세요. 야호 야호. 야호를 한 번 아니고 두 번 하셨어요. 크,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진짜 야호다 야호. 승진을 좀 오래 기다리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진짜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겠죠. 너무너무 응원했을 거고 기다렸을 거고 그쵸? 근데 또 팀장으로 올라간 만큼 또 무게는 더해지겠지만 그래도 다 멋지게 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최영매님 화이팅!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길려원의 사랑여행, 빈예서의 날짜 없는 달력.

길려오는 사랑여행 빅예서의 날짜 없는 달력 듣고 왔습니다. 은가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돌아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놀러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세요. 4295님께서 은가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은가님 목소리 같아서 멈춰보니 맞네요. 앞으로 주파수 고정 잘하고 들을게요. 고정 고정해주세요. 옮기지 마세요. 이희진님께서 지금 토마토 선별 중인데 가은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니까 졸음이 싹 달아나요. 은디가 이 얘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동희 언니 항상 잘 챙겨줘서 감사해요. 이진님께서 전해달래요. 동희씨가 이렇게 또 얼마나 잘 챙겨줬으면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네요. 두 분 앞으로도 토마토 선배 잘하면서 이쁘게. 4068님께서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연휴라 가족여행 가게 돼서 준비 중입니다. 여든 대신 부모님 모시고 18명 가족 모두 부산과 경주로 여행 갑니다.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되네요. 잘 다녀올게요. 18명이요? 이야, 어떡해요. 이거 뭐 식당 하나 잡으려고 그래도 장난 아닐 텐데. 일단 뭐 숙소부터 나눠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또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숙소도 뭐 옆방, 윗방 뭐 이렇게 잡느라고 또 고생했을 거고. 와, 그 어디 가서 뭐 외식 한번 하려 그러면은 그냥 룸으로 빌려야겠다. 큰 데로. 그죠? 부산과 경주. 와, 또 이게 또 이동이 있네. 그거 해야죠. 예전에 그 영화처럼 1, 2, 3, 4 그 저 순서 그거 번호 정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거죠. 1, 2, 3, 4 18명 딱 하면은 18명 끝. 이렇게 마지막에 그쵸? 외쳐 주고. 아,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옆 사람 손 꼭 잡고 잘 다녀오세요. 서미애님께서 가님 안녕하세요. 올해 53세입니다. 작년부터 47번 이력서 냈고 13번의 면접 끝에 드디어 6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로 출근합니다. 오늘 불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저기 외치고 싶어요. 저도 출근합니다. 다. 축하드려요. 아유, 47번의 이력서를 내고 13번의 면접을 보면서 얼마나 떨리고 속상했고 또다시 희망을 가졌고 온갖 기분을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출근을 하네요. 잘하셨어요. 잘 참으셨고요. 네, 이제 또 하나의 임무를 또 맡으셨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안정래님께서 저 주말에 후배 결혼식 두 군데를 가야 해요. 좋은 일 축하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가족 행사가 많은 5월에 제 통장은 텅장이 되네요. 혹시나 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 있으면 5월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5월에 너무 가족 행사가 많으니까 돈 나갈 곳이 안 그래도 많은데 걷다가 결혼식까지 가면은 아,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맞죠? 요즘은 또 옛날처럼 축의금도 조금 약간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가격도 올랐잖아요. 또 축의금도. 아유, 그래도 다녀와야죠 뭐. 축하할 일이니까. 자, 잘 다녀오시고요.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입니다.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양지원 진혜성의 울어라 이열풍아.

야, 나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 어제 저녁에 신랑이 술을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거든. 근데 우리 신랑은 술만 마시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나는 막걸리 10잔 10잔 나는 10잔이야 아우 술 냄새 오늘 회식한다더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마시라고 했죠 응 우리 아내네 술을 얼마나 마셨냐고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 막걸리 10잔 조용히 좀 해요 동네 사람들 다 깨겠어요 진짜 취했으면 지금 빨리 그냥 씻고 잠이나 자요 아니 여기 직원들이 2차 가자는 거예요 내가 왜 거절했는지 알아? 2차는 집에서 집에서 나 혼자 하려고 내가 거절했지 그러니까 여보 저기 여보는 나 땅콩만 조금 볶아주고 방에 들어가 자 내가 맥주랑 알아서 2차하고 조금만 먹고 잘게 또 마신다고요? 그냥 자요 아니 딱 한 잔만 한 건 잘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땅콩만 좀 데워줘 나 그거면 오케이 내가 그거면은 생유베이 감사라고 내가 아휴 진짜 이 고집에 누가 말려 알겠어요 땅콩만 데워주고 잘게요 뒤처리는 당신 알아서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땅콩만 데워줘 내가 막걸리 열잔 여보 잘자 그리고 잠시 후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설마 남편 취해서 사고 치는 거 아니겠지 아 불안하니까 나가봐야겠다 여보 뭐해요 할머니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자레인지에 땅콩을 한 번 더 돌렸더니 탔어 이 탄 냄새가 너무 나 그래서 내가 지금 물로 빡빡 씻고 있는 중이야 내가 당신이 내일 고생 안 하려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야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전자레인지를 물로 싹싹 깨끗하게 씻어 여보 들어가 나만 믿고 들어가 알았지 내가 그 겉과 속을 그냥 둘 다 깨끗하게 그냥 빡빡 씻어가지고 내가 그냥 여보 그냥 당신 제정신이에요 전자제품을 물로 세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진짜 못 살아 앞으로 당신 완전 금주예요 알았어요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신예지의 넌 아웃이다 였습니다. 오늘은 오영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고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술만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남편이 술에 엄청 취해서 들어와서 또 술이 술을 먹는다고 여기 또 집에 와서 한 잔 더 하시고 주무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취했어. 그래서 땅콩을 먹고 싶었나 봐요.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 탔어. 그래서 막 탄 냄새가 나고 시커멓게 막 그을리니까 술 취해서 이제 그거를 씻겠다고. 제 생각에는 코드를 뽑아서 세면대에 전자레인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제로 팍팍 닦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뭐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된 거지. 하, 이건 진짜 아웃이다. 김두래님께서 오메 선곡에 빵 터져서 물 뿜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전자레인지. 김정희님께서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요. 땅콩이 새까맣게 타서 초코 땅콩이 돼버렸네. 왜 그 땅콩은 근데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면 맛있어요? 땅콩을 한 번도 전자레인지 데워 본 적은 없어. 근데 뜨겁게 해서 나온 거를 먹어는 본 적 있어요. 그게 전자레인지 데운 걸까? 그 호프집 가면 왜 오징어랑 뭐 이런 거 그 주실 때 그 땅콩이 뜨겁게 돼서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전자레인지 데운 건가? 그거 좀 맛있긴 하던데. 설점식님께서 전자레인지를 물 세척? 어쩔 생돈 들어가게 생겼네요. 용돈 팍 깎으세요. 이거 진짜 용돈 깎아야 돼. 전자레인지 요즘 비싸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또 오래 쓰려고 제대로 된 거 살려면 또 비싸. 아유 정말. 이소영님께서 남편분 귀엽네요. 밖에서 안 그러고 집안에서 그러니 참 다행입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아내분.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술만 마실 때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술 버릇을 고쳐야지. 아니면 진짜 술을 못 먹게 하던가. 근데 안에서 못 먹게 하면 밖에서 마시지 않을까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박복경님께서 내가 보낸 사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편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집에서 한 잔만 더 하게 안주만 주고 먼저 자라 그래요. 근데 혼자 먹으면 재밌어요? 나 혼자 먹으면 재미없는데. 아 재밌어요? 우리 작가님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네. 아 혼자 먹으면 재밌구나. 근데 저는 그냥 컵라면에 뭐 가끔씩 컵라면에 그냥 맥주 한잔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냥 그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잖아요. 반주처럼. 그거 말고는 막 이렇게 안주를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 누군가랑 이렇게 짠을 하면서 먹어야지 조금 맛있는데 이거는 혼자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지? 아, 엄진주님께서 저는 핸드폰에 남편 이름을 원아웃으로 해뒀어요. 3아웃에 체인지 하겠다고. 12년째 2아웃까지 안 가네요. 3아웃 때문에 이제 체인지. 남편 체인지. 근데 아직 2아웃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원아웃이 아직. 많이 봐주시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김경수님께서 땅콩이 눅눅하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몇 초만 돌려서 먹으면 맛있대요. 아 그럼 내가 그 호프집에서 뜨거웠던 그 땅콩이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 맞나 봐요. 되게 바삭했어요. 제가 촉촉한 끼 하나도 없고 그냥 입에 딱 넣으면 이렇게 부르르 그 비스킷

꽃처럼 부르르 이렇게 아그작 이렇게 부서졌어. 오, 그 맛을 또 아셔가지고 땅콩에 전자레인지 땅콩만 전자레인지 돌려주면은 들어가서 자도 된다고. 아, 이 술버릇은요 진짜 제대로 마음먹고 고치지 않으면 고치기 힘듭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코도 안 뽑고 그냥 물 데리다 부었으면은 어쩔 뻔했어. 사고 날 뻔했어요. 진짜 위험해.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지요.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그리고 서른도의 여자 여자 여자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시에 찾아오는 따스운 마음, 텐션이 올라가는 흥 있는 여자, 은가은이에요. 들어보세요. 진짜 반짝이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이 1화님께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강원도로 가족여행 가는데 33명이 갑니다. 와, 해마다 엄마 생신 때 갔는데 올해는 인원이 더 많아졌어요. 맏딸인 저는 지금 잠이 안 온답니다. 이거 설마 가족여행 계획을 1화님 혼자서 다 짜시는 건 아니겠죠? 오, 가족 중에 이런 거를 좀 도와주셔야 될 건데요. 혼자서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해요, 33명을. 33명이면은 거의 뭐 학교 한 학교 반 친구들 놀러 가는 수준인데, 소풍 가는 수준인데요, 학교. 와, 너무 많은데요. 33명 어떻게 하지? 잘 다녀오셨는지 꼭 피드백 남겨주세요. 5626님께서 저 오늘 15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남편 출장 가서 우울했는데 남편이 자기 용돈 모아서 현금을 계좌로 쏴주네요. 현금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진짜 남편 최고.

축하 축하드립니다. 예. 자,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조정민의 럭키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잠실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로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종암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요금소 부근 사고는 여전히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하남 드림휴게소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산곡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북강릉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동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종로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0: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네,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정미애의 님 찾아왔어요. 띄워드렸어요. 자,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성리 곰돌이님께서 은가님 정말 오랜만에 들렀는데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이요? 오늘은 아닌데. 저 오늘 진짜 정신없이 이따가 나와가지고요. 전 오늘은 진짜 안 예쁜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이판수님께서 룽디 반갑습니다. 아기도 잘 크고 있겠죠? 한창 이쁜 짓 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아기랑도 행복하고 방송도 열심히 즐기면서 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하루하루 커가지고 벌써 키가 제 상체만 해요. 안으면은.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빨리 커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커라. 아니야 천천히 크지 말고 잘 커. 아니야 빨리 크지 마. 하면서 온갖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 예뻐요. 별애기님께서 이쁜 은간 반가워요. 저는 손주가 넷 있는 조금 젊은 할미랍니다. 요즘 손주들 보느라 너무 행복해요. 성재, 성윤이, 소희, 세아 우리 아기들 이름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 손주 넷을 다 보시는 거 아니죠? 손주 넷을 다 보신다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서원이 한 번씩 봐주시는데 그 봐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아유 이 넷을 어떻게 봅니까? 아, 이 체력이 진짜 좋아야 돼요. 할머니 되기도 힘들어요. 그쵸? 자, 2부 시작했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손잡고 다 같이 퀴즈 풀어볼까요? 밀당 얼쑤 퀴즈!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예요. 얼쑤 퀴즈 내드릴 겁니다. 반짝이 1922님께서 은기 우리 집에 친한 동네 이웃이 놀러 왔는데 제가 퀴즈 풀어야 된다 그래서 라디오 틀어놓고 지금 같이 식탁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 장면 상상하니까 왜 이렇게 귀엽죠? 두 손 모으고 문제만 기다리고 계세요. 에, 알겠습니다. 제가 얼쑤 퀴즈 바로 내드릴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됨이라는 뜻인데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이죠. 날씨도 좋고 의미도 좋아서인지 주말마다 예식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 부캐, 축가 등이 떠오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회식, 2번 결혼식, 3번 동창회.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이진의 시집장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리거든요. 반짝이 9877님께서 응디, 저는 언제쯤 1초만 듣고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것은 포기했어요. 1초만 듣고 맞히시는 분들은 진짜 능력자. 아니, 맞히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어쩌다가 뭐 1초 힌트의 정답을 알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죠. 뭐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볼 수도 있으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1초 힌트 주세요. 모르겠어 나는. 나는 그 행복을 영원히 만끽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1초 힌트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주세요 힘주고 말하고 이렇게 숨 쉬느라고 1초 놓치는 느낌이야.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봐. 자, 어떻게 모르겠죠? 2초 힌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2초 힌트 주세요. 어? 똑같은데? 뭐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네, 3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자, 3단계 주세요. 뭐라고요? 아, 가사가 아니라 코러스가 나왔어요. 아, 오늘 뭔가 잘못됐어. 원래 가수가 딱 진하게 뭐 가! 뭐뭐뭐 뭐, 뭐, 어? 호!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코러스 음이 나가지고 미소가님께서 1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저는요. 저도요. 3104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자책하지 마세요. 이희승님께서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아, 지금 약간 3초에 저희가 당연히 가사가 또 평소처럼 나올 줄 알고 좀 당황했잖아요. 지금 코러스가 나와서.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피디님 괜찮죠? 네, 한 번만 더 3초 힌트 주세요. 뭐라고요? 핫? 아, 못 들었어. 핫? 뭘? 바? 핫? 아하, 여러분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성대모사를

더 기다리시라고 제가 뭐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7007님께서 응디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저도 같이 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 모르시겠죠? 제가 성대모사로 이 가사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단단님꾸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사랑스러운 우리의 용녀. 아 원래 선녀용녀 선배님 성대모사 하려면 반복해야 되거든요. 단단히 단단히 단단히 묶어라 묶어 묶어 묶어 그 사람이 떠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가사는 전달이 잘 됐죠.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아, 정답자 5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힌트곡이에요. 힌트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은주의 사랑의 포로 그리고 서인아의 고무줄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은주의 사랑의 포로 그리고 서인아의 고무줄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 4단계까지 들려드렸어요. 많이 맞히셨어요? 8644님께서 서른도 누인 줄 알았는데 많이 실망하셨어요? 어떻게 아니라서 어떡하지? 3369님께서 밧줄로 꽁꽁! 이것이 또 예, 이 노래도 약간 그 가사가 제목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밧줄로 꽁꽁이 제목인 분들이 제목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혹시나 밧줄로 꽁꽁이라고 보내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수정해 주세요. 김윤숙님께서 사랑의 작대기. 사랑의 작대기는 누구 노래예요? 나 처음 듣는데. 신부섭님께서 선우용녀 성대모사는 조금 비슷해요. 지금까지 제가 성대모사를 몇 개를 했는데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몰라 몰라. 8119님께서 하이 은디 정답 정답 김영임 사랑의 밧줄이요. 이래봬도 명절에 친정에서 열린 음악 퀴즈 1등한 사람입니다. 라디오 열심히 들은 결과예요. 약간 급했어요. 에, 제가 그 김영임이라는 가수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목만 보내달라고. 제목만 보내시면은 이제 좀 정답이 괜찮은데 이게 가수랑 제목을 같이 보내셨는데 가수 이름을 틀렸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가수가 조금 헷갈리시면은 제목만 보내달라고. 제목만 보내도 정답인데 이거 왜 이렇게 가수 이름을 굳이 보내셔가지고 아이고. 오현우님께서 사무실에서 다 같이 집중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최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소영님께서 우리 귀여운 응디를 빛나는 트로트에 꽁꽁 묶어놓을래요. 이런 센스쟁이 정답 맞춰주셨어요. 곽예림님께서 명절이면 가족들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라서 알았어요. 오, 가족들 있을 때 많이 부르는군요.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이었습니다. 김영임 아니고요. 김용임. 자, 1, 2, 3초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거였구나. 파, 밧줄로 끊고 나는 하 이러는 줄 알고 이 코러스는 약간 헷갈려요. 그렇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띄워드리면서 저는 드라이브 트로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의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예요. 반짝이 7998님께서 응디 우리 아들이 이 코너를 자주 듣더니 싹투네 싹떠요 엄마 이 노래 제목이 뭐게 하네요. 애들은 참 배움이 빨라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압니다. 정답 싹투네. 정답 맞죠? 우리 아드님께서 퀴즈를 내셨어요. 아 우리 서원이가 요즘 자주 듣는 동료거든요. 싹투네 싹떠요.

0: 마음의 사랑이 이 노래 맞죠? 아 정답 맞췄어요 저. 도파민 팡팡 터지네요. 여러분도 이런 기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도파민 팡팡 터뜨려 봅시다. 힌트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피디님 1단계 힌트 주세요. 어? 잠깐만 이거 저희 그 라디오 하다가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익숙한 목소리인데 어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 나 왜 이렇게 정확히 들었는데 어떡하지 이거 정답 빨리 맞춰야 돼. 최소영님께서 크크크크 왜 웃어요?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선정님께서 크크크크 맞췄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 알겠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자 2단계 힌트 있습니다. 혹시나 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도 쉬울까요? 자 갑니다. 2단계 힌트 주세요.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피디님? 오늘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침에? 어 이거 여러분들 오늘 그냥 뭐 이거도 그냥 거전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뭐 3단계 성대모사 힌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든드란따 뜬뜬딴 든드란따 따따따 이거 우리 거기 로고송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3단계 성대모사 힌트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살짝 길게 들려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땅땅땅. 아 잠깐만 한석규인데 이건 잠깐만 다시 도전할게. 도전.
1: 내가 가장 사랑하는 땅땅땅. 얼마면 되겠어?
0: 어? 원빈 씨 성대모사 했는데 괜찮아요? 이상한 것 같은.
1: 사랑? 웃기지 마. 나 이제는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냐?
0: 이상하네. 아 그냥 한석규 선배님 할걸. 자 지금 들려드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죠. 박서진의 공주에서

박서진의 공주에서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로 퀴즈 문제 내드렸는데요. 1846님께서 좌우가 이것도 저번에 그 안동역에서 같이 그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2875님께서 사랑하는 영자씨 사랑하는 영자씨 완전 다른 노래인데요. 백은지님께서 에? 응지 저 지금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아 이거 인정하기 싫은데 아 어떡하지 아 예, 정답 맞춰주셨어요. 불렀어요, 불렀어요. 예. 4344님께서 여름 감기 걸려서 속상했는데 혼자 퀴즈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진짜 요즘 감기가 난리가 났어요.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드라이브 트로 퀴즈의 정답은 안성훈의 공주님이었습니다. 아, 백은지님, 공주님, 은진공주님. 불렀어요.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저희가 하도 로고송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콩주님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정답을 라디오로 보내주실까봐 어 이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 아 라디오가 제목인가 이런 분 계실까봐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헷갈리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해주세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정답곡 안성훈의 공주님 듣고 오시죠.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2: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이리 오너라 듣고 놀자. 이리 오너라 함께 듣자. 응디 응디 응디 내 사랑이야. 빛나는 트로트네 라디오야.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4: 미스터 플라워님께서요, 여기는 엔진 조립 공장인데요, 이맘때면 많이 졸리고 지치는데 은빛 트로트가 있어서 힘이 돼요. 앞으로 퇴근 시간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이야, 은피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시간을 딱 보니까 이제 한 시간만 딱 버티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다. 김명아님께서, 여중생 8명이 매장에 왔는데 웃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참 좋을 때다 싶네요. 많이 웃죠? 확실히 많이 웃어요. 어릴 때는 진짜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서로 쳐다만 봐도 웃고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302님께서, 오늘 연차 내고 자동차 병원에 와 있어요. 배터리 방전 자꾸 돼서 1년 정도 미루다 왔는데 일찍 올 건 후회됩니다. AS 기간 지났다고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네요. 뭐든 미루지 않는 걸 실천해야겠어요. 아유, 진짜로 자동차 병원은 무조건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 치아랑 비슷해요. 치아랑 조금만 늦게 나오면은 가면은 비용이 이제 점점 불어난다니까요. 아유, 일찍 갈걸. 뭐든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그죠?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구수경에 다 줄게요 띄워드리면서, 날씨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2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오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서광주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춘천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춘천 쪽으로는 풍기 일대로 역시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7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덕평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동수원에서 북수원 부근,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여의 하류부터 정체 심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나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축하드립니다.
1: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0: 10번.
1: 피자 쿠폰. 다음이요.
2: 좋죠.
1: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2: 17번.
0: 17번.
1: 홍삼 세트.
0: 홍삼.
2: 아이고 좋네요.
1: 하지 말라니까 그거.
2: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1: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이것을 들으면 몸의 기능이 1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음악이에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참가자 1,000명을 데리고 알아낸 결과인데요. 몸을 움직여 뭔가를 할 때 노래를 듣고 안 듣고가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냈대요. 운전할 때 노래를 들으면 주변을 보는 시야각이 넓어진다고 하고요.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할 때 음악이 있으면 치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요리할 때 노래 틀면은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특히 운동할 때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지구력이 무려 20%나 증가한대요. 우리는 음악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잘 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매일 2시간 여기 함께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5월 22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김광석의 나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듣고 안 듣고 음악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음악이 집중력을 올려줘서 일이 더 잘 된다고요. 그리고 또 언어를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가 없는 연주곡? 연주곡을 찾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정리, 운동 같은 거는 지루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뭐 최고죠. 매일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오후를 마무리한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오늘도 2시간 음악과 함께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우리.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2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101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본다방 사장님 하이요. 저 사장님 됐습니다. 아, 본커피 사장님이 됐습니다. 불금에 출장 간다고 이렇게 문자 던져주셨어요. 서울역에서 지금 햄버거를 먹고 계시대요. 기차 타고 놀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휴 하셨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휴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6078님 사랑하는 우리 이보님 라라랜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자로 인사는 처음이에요. 톡톡 튀는 방송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 보니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태주님 콩디 출첵합니다. 전 직원이 다 같이 헬스장을 왔습니다. 다 같이요? 전 직원이? 사장님이 금요일마다 2시간 일찍 퇴근하고 다 같이 운동하자고 하시네요. 헬스장을 끊어주신 건 진짜 감사한데 꼭 같이 해야 할까요? 너무 싫어요 하시면서 이태준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헬스장도 우리 사장님 건가? 와 우리 사장님 너무 멋지시다. 태준님 마음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때요? 여럿이 같이 하면 운동 자체보다 분위기 때문에 덜 힘들게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기부여도 되고 지루함도 없고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태주님 와 사장님 너무 멋있으시다. 근사하시네요. 6396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의 43번째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어. 오늘 태어났죠. 아침부터 이사님한테 혼나고 혼났어. 생일인데 너무 우울하네요.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생일이 무엇이 대수라고 이럴까요? 힘을 주세요 콩디. 두 아이랑 오늘 저녁 잼나게 보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왜요? 태어난 날인데. 6396님 이사님은 혼을 내셨지만 저희 보는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푸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43번째 생일 저 이번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이고요. 윤건의 라떼처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이번에 라라랜드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3024님, 서울로 수학여행을 간 딸이 드디어 오늘 집에 옵니다. 딸이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주려고 꽃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식할 걸 그랬나 싶지만 딸은 집밥이 그립겠죠. 아니, 수학여행을 뭐 한 달, 1년, 6개월 뭐 이렇게 가나 보죠. 구작해야 한 몇 방 며칠일 텐데 어우, 이렇게 또 집밥이 그리울까 봐 우리 어머님이 지금 꽃게탕을 꽃게 손질을 하면서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맛있게 해줄게 따라 집에 조심히 오자 하시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 문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좋겠다. 나 이분 너무 부러워. 1830님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님. 저 지금 뭐 하게요? 짐 가방 쌉니다. 지금 놀리고 계십니다. 딸이랑 오늘 밤에 비행기로 스위스를 가신대요. 이 유럽 한가운데 있는 그런 멋진 곳이잖아요.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위스로 여행 가신대. 너무 좋겠다. 내 인생에 가볼 수 있을까 했던 스위스 알프스를 만나러 갑니다. 알프스 산맥 기가 막히죠. 물가가 비싸서 먹을 걸 바리바리 싸야 하지만 신나고 설레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참 유명하죠, 스위스. 그리고 시계하고 금융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하고 이미지도 강하죠. 여튼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마음껏 온몸으로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겠다. 임정임님, 콩디, 저 친구들이랑 주말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네. 이 부럽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근데 저도 좋다. 부러운 건 사실이니까. 주말 동안 집에 있을 남편이랑 딸아이 먹을 거 미리 챙기느라 너무 바빠요. 바쁘다 바빠. 남편은 어디 갈 때 몸만 나가면 되는데 왜 엄마들은 집 비울 때 더 바쁠까요? 그쵸. 챙겨놔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 마음을 우리 집 사람들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임정임님이 보내셨습니다. 크면 머리가 크고 성숙도가

높아지면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애님, 콩디 수박 좋아하세요? 어우, 그럼요. 수분 많은 수박 좋아하죠.

행복하시겠네요. 저녁에 가족들에게 고기를 쏘려고 합니다. 고기로 몸보신을 해야겠습니다. 콩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두루두루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만나볼게요. 최민주님, 불금에 야근하는 사람. 우리 민주님이야. 모래사장에 파라솔 놓고 멍하니 바다보면서 쉬고 싶어요. 이런 낭만이 있는데, 그쵸? 바닷가에서, 모래사장 안에서. 낭만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무실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을 벌어야 놀러가니까 열심히 달려볼게요. 콩디 하시면서 똘똘합니다. 우리 최민준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문세의 소녀, 변진섭의 숙녀에게 이렇게 두 곡 전하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스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금요일입니다. 미녀 배달부 2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한 주 또 열심히 달린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배달료는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에이드 준비했습니다. 20잔을 챙겨왔어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한 잔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2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 제목만 적어서 썰렁하게 보내주셔도 접수되니까 편안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입니다. 2753님이 신청하신 곡을 또 딱 준비했습니다. 불금이라

친정 식구 16이 모여. 오, 꽤 많네요. 강원도로 바다 보러 갑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16분. 이 먹는 거 초이스할 때도 꽤나 시간이 걸리겠네요. 나는 이거, 아, 나 그거 못 먹어. 나 이거 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보통 많은 인원이 여행을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좋은 여행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가호의 시작 듣고 싶다고 저 콩디를 부르셨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호가 노래합니다. 시작.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신청하신 분들 사연 좀 볼까요? 7356님 천안 오이하우스예요. 남편과 일하는 중입니다. 시원하게 유엔의 파도 듣고파요 콩디 하시면서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앞으로 짧은 문자와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권영재님 결혼 26년차 주말 부부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칼퇴근이야? 그 회사는 야근 특근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말을 믿게 할까요? 아, 남편 속상하게 하면 좋냐? 라고 하시면서 권영재님 보내셨습니다.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신청합니다. 어우, 그래도 신청하신 노래는 꿀 떨어지네요. 제 마음은 그래요 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이젠 좀 삼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반하시면서, 아직도 사랑한대. 우리 남편 마음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좀 행복한 그런 미소 지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듣고 계시길 바라며, 우리 권영재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1956님,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좋습니다. 뽀니언니 라디오를 시작부터 편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좋아. 4시에 퇴근해서 집에 빨리 가서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번 언니의 라라랜드를 시작부터 들어서 그게 좋아. 아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노래는 뭐든 다 좋고요, 언니. 금요일 오후는 뭘 해도 다 좋아요 하시면서 1956님 보내셨어요. 이 주말에 힘이 크긴 큰가 보네요. 이성호님, 나른한 오후. 음악으로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잔나비에 주저앉는 연인들을 위해 신청하셨고, 한보람님, 남친이랑 퇴근하고 여수로 놀러 갑니다. 콩디, 밤바다 보면서 100일 데이트 할 겁니다. 잘하고 오십시오. 아, 오늘 한보람님은 여수 밤바다가 아니고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3675님, 부산에서 주셨는데 첫 방송부터 잘 듣고 계시대요. 진심으로 매우 오후 4시만 기다리신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으셨어.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해변의 여인, 그리고 이어서 버스 안에서 듣겠습니다.

It cannot be extended and cool.

네, 쿨의 해변의 여인 이어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873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요즘 어딜 가도 꽃냄새, 풀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퇴근하면 집까지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틀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6847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산책 나갑니다. 콩디. 집에서 저만 기다렸을 반려견 도로시 산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윤영아의 미니 데이트 틀어주시면 신나게 걸어볼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1: 와,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도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강종성님, 울릉도에서 포항 가는 배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콩디님. 바다 위라 그런지 콩디 목소리가 가끔 끊깁니다. 아무래도. 깨끗하게 들리지는 않을 듯 하네요. 진짜. 노래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길었던 오후 정체에 퇴근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2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남경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으로 수리티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마곡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과 더 가서 반포대교 부근, 이후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여의 하류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 한남대교 부근과 행주대교 부근에서는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윤상숙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경기도 이천 맛있는 복숭아의 동네 장호원에 살고 있는 윤상숙이에요. 라라랜드를 즐겨 듣는 애청자랍니다. 저희 윤씨 가족 30명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요즘은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기도 어렵다는데 저희는 무려 6촌까지 다 모여서 여행을 했답니다. 28년 동안 이 여행만큼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군대에 다녀왔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얼마나 재밌게 수다를 떨었나 몰라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6촌까지 다 모여 여행하는 가족이 저희 말고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윤씨 패밀리가 지금처럼 건강하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콩디도 행복하세요.

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승환의 가족이었고요. 오늘의 라방은 윤상숙님이 목소리로 꾸며주셨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만화 한 컷을, 만화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어떤 그림일지 목소리로 소개만 해주시는데도 그림이 쫙쫙 그려져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30명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요? 와, 완전 대가족이다. 그도 그럴 것이 6촌까지 다 모였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 가족의 힘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진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윤상숙님에게 오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가족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6촌까지 다 모여서 대가족이 놀러가는 사연들 보면 들어보면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세요?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2부에도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자몽에이드 20잔을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럼 노래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소개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화장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타샤니의 경고 듣고 왔습니다. 5923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야근이에요, 쿵디. 야근해. 힘들어, 힘들어. 오늘 야근할래, 내일 출근할래 하셔서 오늘 야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달려야 돼요. 막차 끊기기 전에 나가고 싶거든요. BPM이 빠른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타샤니의 경고 신청하셔서 띄워드렸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또 주셨습니다. 4500님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있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합니다 하셨고 서정자님은 콩디 하우스에서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은 벌써 한여름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 조금 시원할 듯합니다. 어떤 노래를 신청하셨을까 봤더니 혜은이의 제3한강교 이 노래가 듣고 싶으시다고 우리 서정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깻잎 향도 좋고 영양도 꽤 많은 그런 채소죠. 철분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베타카로틴인가? 그것도 많아서 항상 밥 사 먹으라고 하는데 채소 지금 따고 계시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노래까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73님 병원입니다. 와이프 재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디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어여어여 왕쾌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1920님 엄마가 이 노래를 강력히 외치십니다. 마늘을 다듬는 중인데 매워서 화가 많이 나시나 봐요. 크크크 콩디 부탁 좀 드립니다. 김연자의 아무르 파티. 알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김연자의 아무르 파티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혜원님이 월차 연차 내고 여행을 다녀왔더니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또 가고 싶다고 하면 너무 양심 없겠죠? 당연한 걸 묻고 계시네요. 콩디에게 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구혜원님 보내주셨고 여행이 즐거우셨나 보네요. 5980님 전국으로 배송을 다니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전국구야. 차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땀이 줄줄 납니다. 고치셔야죠. 올 여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기사님 회사 정전돼서 회사 앞 카페에 왔습니다. 사장님 카드로 망고 빙수 먹으며 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이기사님도 문자 주셨고 965님 불금 직장인에게는

심장이 두근거리게 설레는 날입니다. 아, 이 정도입니까? 얼른 퇴근해서 가족들과 만난 저녁을 먹으려 합니다. 신청곡은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입니다 하셨고, 손보라님은 콩디 저는 집에서 알바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도 하게 됐고 재택 알바도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요즘 마음이 너무 편해요. 좋으시겠습니다. 안팎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손보라님, 마음도 아주 이쁘시네요. 오늘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끝자리 내 번호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이어서 아이유의 좋은 날 이렇게 두 곡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대학 시절 동창들을 만났다. 한 친구가 오래 사귄 남친과 드디어 결혼을 한다면서 청첩장 모임을 주최한 거다. 아우, 그냥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하면 되지. 청모가 뭐니 청모가. 아우, 이런 말은 누가 만들었나 몰라. 아무튼 축하해. 니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그들의 연애설을 듣다가 각자의 옛날 이야기가 나왔다. 너 그때 기억나? 너 걔 좋았잖아. 좋아했잖아. 걔랑도 만났지? 같은 추억을 나누다가 잊고 있던 대박 사건을 떠올리게 된 거다. 야, 니들 한 남자 좋아하지 않았어? 왜 우리 대학교 3학년 때 말이야. 교환학생원 남자애 좋아했잖아. 그래. 금태 안경 쓰고 다녔던 그 애 말이야. 그때 니들 학교방 앞에서 가방 던지고 싸웠던 거 맞지? 기억나지? 여자 일곱이 카페에 모여 앉아 순식간에 그때 그날로 시간 여행을 했다. 단짝이라고 붙어 다니던 두 여자가 남자 하나를 두고 싸움을 벌인 걸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아,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아니, 여기서 받기 좀 그래서. 금방 다녀올게. 니들끼리 얘기 좀 하고 있어. 당시 나는 교환학생으로 온 남자애와 썸을 타던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랑만 썸을 탄다고 믿었다. 학교에 소문이 나면 애들이 수군거릴 게 뻔해서 친했던 친구들에게조차 우리 사이를 알리지 않았다. 얘들아,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아니, 저녁에 누굴 좀 만나기로 했거든. 남자기는 한데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가는 중이야. 더 만나보고 얘기해 줄게. 미안. 재밌게 놀아. 친구도 썸을 타는 중인 애가 있다면서 누군지 얘기하질 않았다. 우리가 같은 애를 좋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야, 너 진짜 웃긴다. 너 걔랑 만난다면서? 나는 걔를 걔 학교 온 첫 주부터 알았거든. 껴든 네가 빠져야지.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말래?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지금? 생각해보면 나랑 내 친구를 동시에 만나려 했던 그 놈이 죄인인데 왜 우리는 서로를 탓하면서 그렇게 싸웠을까? 우리 둘을 들었다 놨던 그 남자는 다른 과 여자애들과도 여러 번 썸을 타고는 자기네 학교로 되돌아갔다. 그 뒤로 정신을 차렸기에 망정이지 남자 때문에 친구를 잃을 뻔했었다니 이보다 창피스러운 과거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였습니다. 이 아름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는데요. 먼저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남자들 꽤 있었죠.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세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막 걸치고 그러다가 여자들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정을 지켰으니까. 재미있는 사연 우리 아름님이 보내셨습니다.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언니 저 주말에 시댁 갑니다. 시부모님이 산딸기 농사를 하시는데 산딸기 일손 도우러 갑니다. 모자르니까. 이라면서 먹으면서 씩씩하게 잘하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주 씩씩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5264님 보내주셨고 0350님이 신청하신 곡이 이 곡이에요. 4월과 5월에 장미 듣고 파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고요. 이성호님은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안 될까요 하셨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노래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0: 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전정현님 주셨습니다. 콩디 축하해 주십시오. 회사에 드디어 새 트럭이 도착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전기차를 뽑아주셨어요. 드디어 낡은 경유차는 안녕입니다. 제가 물류팀이라 제가 주로 탈 거여서 주파수를 해피 FM으로 고정했습니다. 라디오 어딜 눌러도 해피 FM이 나오게 해뒀습니다. 잘했쭈 하시면서 전정현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정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곡이죠. 기억이란 사랑보다 이 곡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정체는 탄천나들목 이전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매우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서울요금소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남이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탄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신탄진에서 회덕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 영남권 노포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창녕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떤 날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그때 곁에 같이 있었던 사람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날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비가 왔잖아. 비 맞으면서 한정거장 뛰어갔는데 그래도 재밌긴 했어. 마침 분식집이 있어서 기대 안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기억나? 기억나지? 시간을 공유한다는 거, 기억을 같이 한다는 거, 그게 살아가는 일이자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요? 와, 잊고 있던 노래가 이노진 DJ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왔는데 말이지. 좀 힘든 날이었는데 사연 들으면서 위로가 되던 거 있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꺼내보게 될 추억 한 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요. 조용필의 Bounce. 권현만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소로우의 인호진입니다.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글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어요. 어떤 장면을 누구와 함께 수놓았었는지 기억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그 보통 우리 동문회나 그 학창시절 때 친구들 모임 나가면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모르고 있던 장면도 그 친구는 나의 모습을 기억해서 얘기해주고 너 거기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너 무릎에 상처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알아 알아 알아. 아유 그거 많이 심하게 떨어지도 않았는데 막 아 이러면서 또 승질내고 또 웃고 싸우고 또 웃고 이런 모습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릴 적엔 그만큼 그 세상이 그 내 세상의 거의 전부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다 커서는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에 좀 씁쓸해져요. 보통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일이거나 좀 힘들었던 날들이거나 이런 곳에 더 기억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기억을 만들어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예 저희 라디오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도 우리 스튜인들은 이게 사연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느라 진짜 막 좌충우돌일 때 라디오 듣고 힘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게 그 스튜인께는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우면서도 참 좋은 추억을 함께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쁩니다. 자 오늘도 그런 추억들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생각보다는 좀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2시간 함께 달려갈게요.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열리니까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사연 소개된 분께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드라이빙 포인트. 6043님, 작은 두 딸의 아빠입니다. 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우리 다솜이, 다은이 너무 보고 싶네요. 얼른 가세요. 우리 다솜이랑 다은이도 아빠 엄청 보고 싶어 할 겁니다. 8975님, 인디 출첵해봅니다. 오이하우스에서 줄 내리면서 들어요. 해가 길어지면서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윗드라이브를 듣게 됐어요. 세 번째 듣는데 감미로운 목소리가 좋네요. 늦게까지 일하셔야지 우리 시간대 들으시는구나.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세 번 만에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정 붙일 수 있어서 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현숙님, 인디 송구합니다. 유유. 제가 부천에 0.1평 서점을 개업하고요. 서가 정리하면서 수업도 하느라 스드인을 덜 청취했더니 너무 오랜만에 출석해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잘 읽고 가시니까 이 시간에 못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예. 4000번님, 자취 7개월 차 살림 새내기. 미뤄두었던 겨울 이불과 침구들을 모조리 다 세탁하고 건조기 돌리고 옷장도 다 정리하고 방충망 청소도 하고 여름맞이 준비를 알차게 했습니다. 이걸 하루에 다 하신 거 아니겠죠? 다 하셨다고요? 대단하다. 이제 걱정 없다. 여름아 와라. 새싹문자 2600님, 프리랜서인 저는요, 육아를 퇴근하고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고객님을 만나러 출근합니다. 퇴근길과 반대로 출근하는 길이라 차가 안 막혀서 좋기도 하고요. 인디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출근길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 예, 이제 일 나가시는군요. 참, 정규적으로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프리랜서는 참 힘들어요. 그죠? 그 언제 이렇게 몸이 항상 바뀌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적응하기 힘들 텐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오늘 고객님 만나서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8977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못난이 손만두 도너츠 가게예요.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금요일인데도 요새 장사가 주춤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마음 놓고 문자 보냅니다.
1: 아이고,
0: 벌써 너무 더워져가지고 도너츠 가게가 잘 안되나봐요. 아이고, 좀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예년 기온 회복하면 좀 괜찮을라나 싶습니다. 1801님, 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윗드라이브 들으면서 걸어서 퇴근합니다. 신대방역 부근인데요, 기분이 정말 상쾌합니다. 이야,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여유롭고 별 걱정이 없으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드라이빙 포인트.

이승기의 스마일보이였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우리 스테인들 지금 뭐하고 계시나 만나보고 있어요. 8910님. 초록을 만끽하고 싶어서 하루에 한두 번은 성당 옆에 공원 벤치에 눕습니다. 초록잎들이 바람에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세월을 잡아두고 싶어요. 8910님 사연 읽자마자 제 대학교 학창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바쁠 때나 수업 있을 때나 한가로울 때나 항상 그 배강로 끄트머리 쪽에 올라가면 그 좋은 벤치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누웠네. 진짜 딱 좋을 때죠. 8775님 안녕하세요. 스윗드라이브 애청자 양승윤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보는데요.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오랜만에 답답한 집을 벗어나서 밖에서 같이 식사하고요. 맥주 한잔 했는데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던 모습에 제가 기분이 다 좋았습니다. 우리 힘내서 예쁜 애기 잘 키워가자. 사랑해. 맞죠, 맞죠. 아내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승윤님께서는 아내 힘드니까 같이 힘든 거잖아요.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제일 큰 사랑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기도 두 분께서 이쁘게 잘 키우실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열리는 무인음악 가게 오늘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테인 주목! 파밤! 나의, 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my 예, 되겠죠? 제목에 나의, 내가 들어가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진짜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자화상의 나의 고백도 있고요. 나의 어릴 적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죠? 한 곡을 딱 골라서 무인음악 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선곡된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의 내, 그쵸? 보다 더 진솔하고 좀 내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간 노래들일 수 있고요. 그런 노래가 내 마음에 들었다면 내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로 딱 안성맞춤이겠죠?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자, 비의 Feel It, 그 다음에 뉴진스의 Supernatural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요, 나의 내입니다. 나 이노진, 나의 스드인들과

0: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나의 그리고 내였는데요. 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들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셨어요? 덕분입니다. 첫 번째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자화상의 나의 고백 흘러나왔습니다. 너를 기다릴 뿐이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예.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이신의 나의 너에게. 그리고 김원준의 넌 내 거. 그리고 마지막 노래 서태지 아이들의 내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믹스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하게 갑자기 싹 이 노래가 스쳐와서 기분이 엄청 좋았다고 했던 때가 있는데 내 모든 것 오늘 마지막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전부 다 나의 너에게 드리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네요. 자, 이렇게 선곡 채택돼서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방송이 끝난 다음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함이나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가 선곡표에 딱 있으면 와 당첨됐다 하시고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 번호 11자리를 본문에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선물이 갑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징기하트님. 인디, 중고차를 사서 18만 킬로미터까지 타다가 새 차로 바꾼 지 일주일 됐습니다. 노래 신나게 따라 부르다가요. 알림 음성만 나오면 노래소리가 좀 줄어들어서 당황스럽지만 덕분에 매일 즐겁게 퇴근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좋으시겠다. 중고차 처음에 장만하시고 그래도 알뜰하셔서 18만 키로까지 타셨어요. 아이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새 차로 바꿔서 이제 얼마나 타셨는지 일주일 됐다면 평소에 많이 타시나 뭐 그게 중요합니까? 또 알뜰하게 또 엄청 관리하시면서 잘 타실 것 같습니다. 저 새 차 산 지 작년 3월에 샀으니까 1년 넘었는데요. 뭐 출퇴근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딱 18만 킬로미터 말씀하시니까 제가 18,000 탔더라고요. 저 20년 타려고요. 예, 저도 오래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6440님, 인디, 우리 남편 생일이었어요. 스팅이 축하해주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이름은 이만희입니다. 마니야, 사랑한다잉. 친구처럼 우리 사랑스러운 남편의 생일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마니야, 많이 많이 사랑해. 이거 많이 하셨겠죠? 그렇게 안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대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래님, 인디, 인터넷 어느 카페에서 인기 DJ를 물어보길래 제가 인디라고 홍보했어요. 근데 댓글에 저도요 하는 댓글이 달렸다는요. 아하하, 좋아. 이런 거 우리 가족들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집 가서 다른 세상에 가서 이렇게 우리 자랑할 때 이런 거 되게 짜릿하거든요. 댓글이 좀 얼마나 달렸을라나. 우리 정래님 덕분에 예, 또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마지막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봬요. 아까 오프닝에서 어떤 시절에 어떤 장면, 추억의 한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날까 생각해봤을 때 예, 이 지점도 엄청나게 기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스윗소로우가 데뷔곡을 유재음악경연대회에서 부르고 예, 대상을 탔던 순간, 그 찬란했던 순간의 노래 스윗소로우의 스윗소로우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또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는 최대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노포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전 구간에서는 연휴를 앞두면서 평소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와 또 주감휴게소에서 대전 사이 정체가 무척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되고 반대 부산 쪽으로 지수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와 더 가서는 문경세제터널에서 진남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상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이후 창녕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용,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하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휘성의 레인드롭입니다. 2009년 강혜정, 박희순 주연의 영화 우리 집에 왜 왔니의 OST로 제작된 노래인데요. 2010년에 아이유 씨가 디지털 싱글 잔소리에 리메이크를 해서 또 엄청 큰 사랑을 또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곡이죠. 원곡인 휘성 씨의 노래는요. 실연을 당해서 아파하면서도 이내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고 있어요.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나를 차갑게 적셔버리고 다시 그때처럼 아프게 하는 감기 같은 걸까요? 사랑이 참 바보 같구나. 내 사랑은 아직도 널 그려요. 이런 가사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휘성 씨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더 촉촉하고도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Raindrop. 슬프도록 아름다운 휘성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인디픽 휘성의 레인드랍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레인드랍은 아이유 씨 노래로 참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아이유 씨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요. 근데 원곡은 휘성 씨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인디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에서는요, 허밍으로 마치는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본 오늘의 장면, 예,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우리 스트인들이 포착한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진도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쇼리 실라!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아이쿠 눈부셔.
1: 스비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저의 허밍을 잘 들으시고 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아이스라떼 쿠폰
0: 아라크
1: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드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이었습니다. 아, 힌트가 아주 확실해죠. 예.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지요. 요 부분이었습니다. 하트 셋 슬

0: 감사해요. 땡큐. 좋은 밤이.
1: 아이고 없어졌네. 예, 오늘 정답은 걸스데이의 반짝반짝이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도 아이쿠 눈부셔. 예, 반짝반짝하니까 눈이 부시죠. 그리고 트윙클도 반짝반짝 빛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이 노래가 참 반가웠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노래가 나미 씨의 빙글빙글이었거든요. 아시죠?
0: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1: 이 노래. 예. 그래서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아주 대폭발을 했던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잘 맞춰주셨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아이스라떼 쿠폰
0: 아라쿠
1: 보내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당첨된 건 어떻게 하냐고요? 곡은 예, 선곡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곡 듣고 오죠.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스비드바 퀴즈 정답곡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듣고 왔습니다. 하하하. 자, 우리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만나봅니다. 정상원님, 42일 된 딸을 육아 중입니다. 너무 피곤해도 생글생글 웃는 아기를 보면서 파이팅 해야지 합니다. 너무 행복하시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딸이 잘 살아가려고 진짜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진짜 이 아빠가 열심히 노력한다. 정말 정말 고맙다 하면서 그래요. 웃는 아이가 우리 아빠 엄청 좋아할 것 같네요. 그리고 2632님 인디, 우리 집 누수된 천장 공사 시작이라서요. 이삿짐 센터에 큼지막한 짐들만 맡기고 우리는 근처 스테이에 왔어요. 공사 범위가 넓어서 2주간 공사라는데 벌써 집이 그립습니다. 잘 고쳐진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파요. 아, 예, 이거 알죠. 저희 예전에 아파트 살 때 그 천정 물이 새가지고 천정 그 저기 도배 그 벽이 그냥 쑥 꺼져가지고 와 위태위태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범위가 그나마 작아서 아 망정이었지. 컸으면 우리 2632님처럼 딴 데 살짝 도피했었어야 됐었는데 아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또 공사 끝나면 아주 새 집으로 가는 느낌 되잖아요. 이제 걱정 없고요. 한 번은 고쳐야 될 거. 그래 이번에 고치자. 더 더워지기 전에 그래 하자. 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잘 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희의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그리고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그리고 임창정의 내가 저지른 사랑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4685님 큰아이 수업하러 간 사이에 남편이랑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했어요. 하트. 스윗드라이브에서 함께 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진 두 장 보내주셨는데 우와 장미밭이다. 아니 장미공원이겠죠. 와 진짜 알록달록 예쁜 장미들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빨갛고 분홍색에 또 이 무늬가 들어간 장미도 있고요. 노랗고 큼지막한 장미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봄입니다. 야, 계절의 여왕 5월 가이 좋다. 그리고 5977님 얼마 전에 혼자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8살 지원이에요.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것뿐인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찔끔 났네요. 이렇게 또 한 뼘 컸구나 싶어서요. 그래요. 자전거 도로에 우리 지원이가 진짜 자세도 이렇게 올바르게 그냥 야무지게 헬멧까지 쓰고 자그마한 자기 자전거 타고 이제 지나가는 뒷모습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뭉클해지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우리 지원이 또래의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이 됐을까 2학년쯤 됐을까 하는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 이렇게 볼 때 있었는데 그 큰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 봤을 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뭉클하고 막 그냥 그렇지? 그죠?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커야 될 텐데 친구 만나서 뛰어갈 때 큰 가방이 좌우로 막 흔들릴 때 너무 귀엽죠? 우리 지원이의 귀여운 모습 잘 봤습니다. 5343님 우리 강지 망고인데요. 우리 딸 시험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는지 참 누가 저 녀석 생각 좀 읽어주세요. 요즘 우리 망고 덕분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우리 망고가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영역 시험지입니다. 좀 큽니까 또? 크게 펼쳐가지고 딱 신문을 읽는 것처럼. 근데 우리 따님께서 성적이 좋아요. 지금 채점을 했는데 다 동그라미예요. 근데 한 면에 이 지문이 또 바글바글해서 네 문제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빽빽한 그 시험지인데 망고가 마치 발도 사람같이 막 그걸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네요. 잘했군. 그래 이게 어려웠을 텐데 오 이걸 맞았단 말이야 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 포착 아주 너무 귀여운데요.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루시드 폴과 이다랑이 함께한 문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문수가 루시드 폴의 반려견인 거. 아름다운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우리 망고 사진 계속 봤네요. 자,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일상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K3003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엉클의 그대와 함께라면, 그리고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듣죠.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금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시간 벌써 지나갔네요. 우리 배은지님께서 스윗 드라이브를 처음 듣는데 좋으네요. 자주 청취할 것 같아요. 화이팅! 아이 그러세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자주 사연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 오늘 마지막 곡 나얼의 널 부르는 밤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면서 도로 위로는 아직 정체가 길게 남아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11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산본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도리분기점에서 중동 사이로 15km 구간에서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 장수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하남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와 또 오창휴게소에서 서청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먼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는 문경세제터널에서 진남터널 사이와 또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5월이건만 5월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계절인 것은 이런저런 봄꽃들이 지고서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더 짙고 무성해져 온 세상 사방팔방 생명의 빛으로 수놓는 초록 이파리들 때문이다. 어느 시인은 5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으로 만드는 것은 꽃들이 아니라 초록 이파리들이죠. 꽃은 피고 또 덧없이 지지만 초록잎들은 그리 변덕을 떨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며 세상의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눈부신 초록의 계절, 그 싱그러움 속에 깊어가는 날들이 참 좋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리엔 라바스 그린 앤 골드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22일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을 보고만 있어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씻겨나가는 것 같죠. 예, 초록이 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풀어준다고 합니다. 나날이 초록이 짙어지고 있죠. 눈과 마음에 많이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요즘 뭐 영화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영화 때문에 예, 마이클 잭슨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예. 김예지 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 Love Never Felt So Good 들었습니다. 어제 마이클 보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예, 처음으로 외운 팝송이 듣고 싶어져서 신청합니다. 네네. 아, 이게 김혜지 씨의 그 초등학교 때 인기 있던 곡이었군요. 저희 때는 Beat It. 예, Beat It.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가 나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뭐가 그렇게 비리다는 거야? 그 기억이 납니다. 예. 비릿 비릿 예, 비릿 비릿 아.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최명순 씨 지난 겨울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여전히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움직이면서 일하는 게 참 즐겁네요. 예전엔 왜 그리 일이 하기 싫었는지 일하고 집에 와서 갖는 휴식 시간 꿀맛입니다. 예. 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구나. 예. 이제 그 새로운 관절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다리가 좀 아프고 불편하실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런 거야. 예, 지금은 좀 불편하긴 하셔도 뭔가 새로운 걸 얻으시고 예, 더 의욕이 샘솟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명순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926님 배달시키려다가 냉장고 털어서 간단하게 저녁 먹었습니다. 상 차리는데 짧으면 10분 길어봐야 20분 걸리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귀찮은 걸까요? 해먹으니 뿌듯하네요. 스스로가 대견해요. 아 그럼요. 예. 아니 그 냉장고에 그 음식물 이렇게 쌓여있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나는 왜 또 앱을 열고 있나 배달 앱을 뭐 약간의 이제 죄책감이 좀 밀려오기도 하면서 그런데도 또 먹기가 싫어요. 아 그 진짜 근데 또 진짜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헬스장 가시기 전까지는 막 너무 싫고 그런데 갔다 오시면 너무 개운하고 좋잖아. 예. 그래요. 아, 매번 뭐 이렇게 드실 수는 없죠. 예, 가끔씩은 또 그냥 귀찮음을 핑계로 삼아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고 싶은 거 배달로도 시켜 드셔야죠. 너무 자주 하면은 예, 그게 이게 맛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전은주 씨가 신청하신 하버드 클린 앤 더티 듣고요. 디사운드입니다. 인조이.

전은주 씨가 신청하셨어요. 하버드, 클린 앤 더티, 그리고 디사운드 인조이였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139님,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테니스를 쳐봤는데요. 팔꿈치랑 어깨, 팔 전체가 거의 너덜너덜해진 느낌입니다. 이틀 뒤에 또 연습 가기로 했는데, 아, 이대로 갈 수 있을지, 자세가 잘못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저만 이렇게 아프네요. 평소 운동 안 한 벌 같습니다. 테니스가 저는 쳐본 적이 없어서 정희수 PD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처음에? 그렇진 않다는데 그러면 자세가 잘못된 건가? 뭐 하도 몸을 안 움직이셨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런 거죠. 아니 처음 레슨을 가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시켜요? 그렇게 하진 않죠. 처음에는 그냥 자세 교정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그리고 이게 양손을 쓰진 않잖아요 보통, 그죠? 한 손만 이렇게 좀 쓰게 되니까 더 아마 힘들게 느껴지신 것 같은데, 아마 긴장을 하셔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세 봐. 아, 난 왜 이게 자세가 안 나오지? 그러면 이제 본인도 긴장을 하고 그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막, 예, 이런 막 강박, 예,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이제 몸이 긴장을 하면 이게 잘 안 움직여지고, 또 그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억지로 움직이면, 예,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스트레칭을 좀 하고 가시고요. 그냥 좀 잘은 모르겠지만 좀 길게 보시고 하세요. 예, 단기간에 뭐 야, 진짜 멋진 폼으로 내가 그냥 백핸드 뭐 예, 포핸드 막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길게. 예. 아, 수강료가 너무 많이 든다고요? 그러면 조금 연습을 하셔야죠. 예, 연습을 좀 하시고. 아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다른, 뭐, 괜찮은 분도 있고, 뭐, 아주 뭐, 저기, 통증이 좀 심한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금방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하신 거니까 좀 오래 하세요. 아시겠죠? 1256님, 오늘 생일도 아닌데 초딩 중딩 두 녀석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은 2주 남았는데 생일인 줄 알고 보냈대요. 44년 생애 처음 치마도 입어본 달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아, 생일 선물로 엄마 치마 사준 거예요? 어? 1256님? 아, 귀엽다. 또 그날 돼가지고 엄마 선물은 또 이렇게 손 내미시면 안 됩니다. 예. 자, 125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링크 배티.

몽키스 I'm a Believer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107님 사회고발성 시사 프로그램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음악 들으러 왔어요. 저는 무서울 때 이 방송에 의지하게 돼요. 선물 달라는 의미로 문자 보내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음악 들려주시고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프로그램 보시다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셨구나. 이분. 어떤 때는 예, 뭐 그 귀신 나오는 예, 그런 게 등장하는 프로그램보다 시사 프로그램, 예, 고발성 시사 프로그램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와, 정말 저런다고? 예. 그래서 보다가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어떤 때는 진짜, 아,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저도 있어요. 아, 선물을 달라고 예, 문자 보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보내드리고 싶네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자, 110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씨, 남편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동네 치킨집 가서 냠냠하고 지금은 수박 주스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낮에는 덥더니 저녁에는 시원해서 돌아다닐만 하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돌아다녀야겠습니다. 네. 남편이 사오라고 하시진 않는구나. 그래도 적어도 그죠? 예, 사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나가셔서 예, 맞아요. 지금은 이제 저녁 때는 비가 올 때는 좀 나가시기가 좀 뭐한데 비 온 뒤로 기온이 많이 내려갈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예. 이렇게 동네 주변에 이렇게 나가면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은 동네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곳 말고요. 몇 블럭 이렇게 나가면 그냥 부담스러운 데 말고요. 뭐 막 차려입고 간다라기보다는 그 소소한 먹거리들이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분식집이나 뭐 이렇게 몇천 원 내고 이렇게 길가에서 먹을 수 있는, 아니면 그냥 뭐 맥주 한 잔에 뭐 이렇게 안주도 좀 부담 없이 예, 나오는 그런 곳들이, 하기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임대료도 많이 오르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없긴 하겠지만 좀 아쉬워요. 예. 돈을 많이 들고 나가야 됩니다. 동네 산책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멀리 가야 돼요. 예, 그렇게는 너무 귀찮고. 또 더워지면은 또 더워진 나름대로 또 예, 마실 나가는 예, 맛이 있죠. 예. 이주연 씨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957님, 요즘 모 편의점 도시락에 코수염난 슈퍼마리땡 예, 키캡 증정 행사가 있어서 2주째 저녁마다 같은 메뉴를 먹고 있어요. 예, 나이를 먹어도 어릴 적 향수를 지우기 힘듭니다. 근데 이 맛에 조금은 활력을 찾습니다. 진짜 질릴만도 한데 그 도시락을 2주째 드시고 계시다고요? 근데 도시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키캡, 네, 그걸 모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은 제가 그 예, 쇼핑몰을 갔는데 일본 그 땡담, 네, 요거 출신 날, 와, 야, 그 층수가 6층이었는데요, 4층까지 줄이 있더라고요. 와, 저거 예, 신상 출시 그거 구매하려고. 와, 대단합니다. 예, 아니 그것도 좀 부럽더라고요. 저런 열정. 예. 탐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신청하셨습니다. 골든 라이트풋의 Sundown까지 두 곡 됐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이 동사는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좋은 과일을 뭐뭐하다, 적당한 단어를 뭐뭐하다 등의 예문으로 쓰이죠. 이 동사는 무엇일까요? 힌트, 캥스 롤라는 고가의 제품을 뭐뭐했다고 말하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고가 골라.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고르다, 2번 고치다, 3번 고하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4: 이양약품.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캥스의 롤라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고르다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 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1부 끝곡으로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듣죠. 저는 2부에서 기다립니다.

여전히 일부 구간 정체에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개양에서 송내까지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3번 부근 3, 4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6km 어렵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요.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 나들목 호정 2교에서 차량 터널까지 6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탄천 나들목 덕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3: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4: 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3: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4: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3: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4: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0: 러버보이 워킹 포 더 위켄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554님이 신청하셨어요. 선풍기를 꺼냈는데 작년에 넣어둘 때 딱지를 안아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네요. 청소해서 뒀으면 이 지경이 아니었을 텐데 게으름 피우다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청소해서 넣어놓으셨어도 아마 꺼내셨을 때 다시 한번 또 닦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수북이 쌓인 걸 또 보고 있으면 한숨이 일단 나오죠. 아, 진짜 내가 왜 그랬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거를 또 닦아야 돼. 미리미리 해놓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0: 홈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칩트릭 서브랜더 들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애진 씨, 네, 혼자 반찬해구 근처 대공원의 청보리밭 다녀왔어요. 초록색 청보리밭 원두막에 앉아 반멍하니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아이들, 남편, 친구 없이 오로지 혼자만 즐기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 청보리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예. 네. 제가 그 보리밭에 대한 기억은 5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외갓집이 저기 전라남도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통일호 열차였어요. 통일호 열차인데 아마 저희 할아버지 횟값 때문에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다녀오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창밖으로 보이는 보리밭.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보리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잠깐이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가끔씩, 예, 기차를 타면 어디 보리밭을 안 지나가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아마 그 당시에 기차는 꽤 이렇게 굽이굽이 아마 갔기 때문에 그 보리밭이 이렇게 보였을 텐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가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최단 코스로 가잖아요. 예, 기차끼리. 그렇게 돼 있어서, 항상 그 당시 기억이 좀 나요. 예, 초등학교 때. 청보리밭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예, 기차 타고 보는 청보리밭 말고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김혜진 씨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347님, 여기는 경주, 밤날씨가 선선합니다. 형산강변 금장대엔 연등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고요. 이 아름다운 풍경과 잘 어울리는 곡 이에로의 Midnight Blue 신청합니다. 낮에도 엄청 덥죠? 예. 아마 다들 밤에, 예, 저녁쯤 나오실 것 같은데. 와, 연등 축제. 경주면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분위기 있고 멋질 것 같은데요. 예. 신청하신 이에로 Midnight Blue 이어서 아리오 스피드웨건입니다. One Lonely Night.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138님, 아내가 어제 동창회에 다녀왔는데요. 분명히 밤 12시까지는 온댔는데 새벽 3시에 들어오더군요. 잔소리 좀 했더니 본인도 양심에 찔렸는지 주말에 나가서 당구 쳐도 된대요. 기분 바로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종종 늦게 오길.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요. 그렇습니다. 아, 자정까지는 들어가야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저기 그러니까 좀 늦게 만나면 예, 그러잖아요. 좀 미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 넘어가고 나면 에라 나도 모르겠다. 약간 그리고 또 이게 나 혼자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분위기를 타면 그래 뭐 이미 자정 넘었는데 그래서 분위기를 타면 이제 뭐 1시는 뭐 유도 아니고요. 이제 뭐 2시에 그쯤 되면 이제 2시쯤 되면 이제 피곤해요. 더 이상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2시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 예. 아니면 이걸 넘어가면 이제 피곤해요. 예, 밤을 살 생각은 없으니까. 아, 매번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또 오해하실까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필 받을 때. 예. 그리고 이제 2시쯤 해서 하고 뭐 친구들 뭐 보내고 그러고 오면 이제 집에 오면 3시, 예, 그 정도 되죠. 뭐 3시까지는 아니지만 한 2시, 예, 한 40분, 50분. 야, 요거를 이제 종종 아내분도 요 기회를 아 그래? 오 3시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구나. 요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요렇게 이제 딜이 되는 겁니까? 예 뭐 두 분만 합의하시면 뭐 되는 거죠 뭐 이거야 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5480님 예, 남편이 광저우로 4년 파견 근무를 갔어요. 예, 고등학생 딸아이랑 저는 한국에 남아있고요. 가끔 해외 도피한 거 아니냐며 제가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혼자 해외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작년 12월에 갔으니 돌아오려면 아직 3년 반이나 남았어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라 믿습니다. 남편 돌아오면 조금은 더 친절한 아내가 되어보려고요. 네. 지금도 친절하신 것 같은데요. 굳이요? 아니 그리고 광저우면 제가 거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남편분이 중국이니까 나오시거나 아니면 시간 내셔서 한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미주 유럽이 아니니까요. 예. 놀라실라나? 서프라이즈는 안 됩니다. 아, 1358님, 장사한 지 10년 만에 주말 여행을 갑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결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번 주말은 휴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좋은 추억 쌓고 와야겠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아,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근데 계속 갈등만 하시다가 또 여행 가실 수 있는 시간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예. Dan Fogelberg, Tim Weisberg, Paris Nocturne.

랜디 크로포드 알마스. 553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필라테스 다녀와서는 김치전 부치고 있는 나. 점 모순 덩어리. 점. 씻으신 거죠? 예, 네, 씻으신 거죠. 다이어트 하겠다고 필라테스 다녀와서는 김치전 부치고 있는 나. 예, 모순 덩어리. 야, 명작인데. 아, 필라테스 힘들다면서요. 제대로 하면. 정말. 야. 한 장만 드시면 되나? 한 장? 아, 한 장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아, 두 장은 먹어야 이게 포만감이 있는데. 예,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뭘 또 모순 덩어리예요? 운동하고 와서 먹는 거는 당연한 거지. 예? 뭐 안 드시려고 그랬어요? 어,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186님, 엄마가 인별그램을 개설하셨어요. 뭔가 자꾸 올라와서 보면 식당 리뷰 이벤트 글이에요. 오늘은 피자집 리뷰를 쓰셨길래 대가로 뭐 받았냐니까 행복해하시면서 콜라 한 잔 받으셨대요. 와, 진짜 소소한 행복이죠. 예, 이런 거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6185님 남편과 장례식장 갔다가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놀라고 슬펐던 마음이 예, 좀 진정이 됩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청취할게요. 예. 아이고. 갑작스럽게 또 조문을 가시게 되셨군요. 샘 스미스 Stay With Me,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샘 스미스 Stay With Me,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들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750님, 당일치기로 부산 출장 다녀오고 막 집에 들어왔네요. 너무 허기가 져서 오늘 저녁 메뉴는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입니다. 대파, 송송, 계란 탁. 오늘은 제가 끓인 라면도 맛있네요. 라디오 켜놓고 배채훈이, 아, 행복이 뭐 별건가 싶어요. 그렇죠? 맥주 한 캔 딱 따고 싶은데 아이 학원 픽업 때문에 넣어뒀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 살짝 아쉬워야 돼요. 살짝. 예,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더 마음속으로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약간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배달 음식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편한 것 같고, 맛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럴 때는 진짜, 그렇죠. 나의 수고를 조금 곁들여서, 예, 뭔가 이렇게 내가 했다는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인스턴트밖에 없죠. 라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밥은 말아 드셨습니까? 0750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가 신청하신 브라이언 아담스, Please Forgive Me.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드림 아카데미의 곡 준비했습니다. Life in a Northern Town 듣죠. 멋지고 행복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간은 잠재력이란 걸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발휘되는 능력이 달라지죠. 살짝 도움을 받는다면 어제는 하지 못한 걸 오늘은 해낼 수도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지루한 시간을 더 오래 버틸 수 있고요. 누군가 보폭을 맞춰서 옆에 있어준다면 더 오래 걸을 수 있기도 하고, 포기할까 싶은 순간에 응원을 받으면 없던 힘도 갑자기 생기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지금 여기엔 함께 해줄 사람들도 잔뜩 있고요. 음악은 늘 부족함이 없고요. 격려와 응원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말해 뭐해 케이윌의 노래 4645님 신청곡으로 5월 22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일상의 작은 조미료 한 스푼, 소금이든 설탕이든 때로는 정말 마법 같은 조미료라도 그냥 좀 힘이 없어서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음악이 정말 큰 힘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지루한 집안일도 적당한 음악과 함께라면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밤 10시부터는 제가 그 음악 그리고 이야기 책임지고 있습니다. 2485님, 장거리 트럭 기사입니다. 여수에서 양주까지 야간 운행입니다. 유디의 목소리와 좋은 음악 벗삼아 안전 운행할게요. 늘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여기도 제가 설탕 한 스푼 드렸네요. 야간 운행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시면 또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박재철님,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커피향을 맡으며 원두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참 우아하고 즐겁네요. 제 손으로 내린 첫 커피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멋집니다. 내가 남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 맛있는 커피잖아요. 요즘 또 다들 커피 좋아하시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이 진짜 그런 면에서는 실용적인 것 같고요. 물론 또 돈도 벌 수 있고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강타의 그의 여름. 먼저 들으신 곡은 G.O.D의 다시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예찬님, 오늘 삼겹살이 생각나서 친구들을 섭외했지만 다들 시간이 안 된다길래 처음으로 집 앞 고깃집에서 혼자 밥 먹기 성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먹다 보니 고기 맛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삼겹살 2인분에 누룽지까지 야무지게 먹었어요. 와, 진짜 야무지게 드셨네요. 원래 그 고깃집에서 삼겹살 혼자 먹기 성공하면 레벨이 정말 높아지면서 어디서든 혼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찬님 축하드립니다. 고수가 되셨습니다. 김한민님, 오늘 야근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밥을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 갈비에 뼈만 남긴 채. 밥도 없다며 라면 끓여 먹으라는 소리에 어찌나 서럽던지 제 자신이 짠했어요. 아, 우리 가족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갈비 한 조각은 남겨놨어야지. 아니, 밥 한 술이라도. 어떻게 밥을 다 긁어먹고 갈비는 뼈만. 세상에. 아, 서러워요. 한미님, 어떻게 지금 매운 갈비찜이라도 배달할 수 없나요? 217님. 창원에서 분식집 하는 40대의 전효주, 전규리 엄마입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매출이 훅 떨어지더니 더 회복이 안 되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험설계사 일을 해볼까 싶어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드디어 내일 첫 시험인데 딸들이 엄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 많이 해줬어요. 가게 일하며 공부하려니 힘들었는데 내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빌어봅니다. 와, 진짜 217님 열심히 열심히 인생을 꽉꽉 채워서 노력하셨네요. 내일 꼭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으면 싶어요. 스위스로우의 Dear, 성시경의 두 사람, 1573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스러운 제 첫 손자는요, 아주 느린 아이입니다. 7살이 됐지만 아직 엄마 딱 한마디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손주가 얼마 전 드디어 아빠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하루 이틀 어설프게 제 딴에는 뭐라고 웅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주세요를 주라고, 사과를 사라고, 오렌지는 오라고 앞글자를 말한다며 딸이 동영상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 애기가 조금씩 말이 트이는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요즘은 동영상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이런 부탁도 해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앞에 한 글자 할이라도 알려주라. 명절 때 내려오면 우리 애기한테 그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참, 아직 아빠도 겨우 우리만 알아듣게 하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치만 열심히 가르쳐는 볼게. 하라도 할 수 있도록. 정말 딱 한 글자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할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린 아이를 키우며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딸과 사위의 노고에 비하면 저의 애타는 마음은 미약할 뿐이지만, 힘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머지않아 종달새 마냥 하루 종일 그 귀여운 입으로 쫑알쫑알 노래할 거라고, 희망을 주는 말로 다독거리며 응원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저는 매일매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손주가 말문이 봇물 터지듯 터지는 그날이 오기를. 이 할머니한테 깎다 사줘 하면서 와락 안기는 그날이 오기를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코멘의 마이 엔젤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어리징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김경순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조금 느려도 우리 사랑스러운 손주가 언젠가는 할머니가 바라는 말을 꼭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지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소식 들리면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플라워의 걸음이 느리나이 들려드립니다.

박혜경의 하루. 먼저 들으신 곡은 플라워의 걸음이 느린 아이였어요. 유치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정도님, 아내가 마트에서 일하는데요. 오늘은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누구랑 약속도 못하고 아내를 데리러 가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세탁기도 돌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몇 시에 퇴근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두 분 다 오늘은 야근하는 날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5040님, 요즘 사춘기 아이와 매일매일 전쟁 중이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아이의 모든 면을 다 존중해주자 다짐하거든요. 근데 아이의 불성실한 모습에 바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성하네요. 내가 좀만 참을걸. 아, 뭐 어쩔 수 없죠.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도 처음 겪는 일이고, 그리고 또 아이도 자기 인생에서 처음 이런 마음을 맞닥뜨리는 거라서 그냥 매일매일이 시행착오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광진님, 수험생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마중 올라갔는데요. 가방 한번 들어줬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돌덩이가 들은 건지 가방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우리 딸이 가방만큼이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고, 우리 딸 조금만 더 참고 힘내. 사랑해. 아이들 가방 정말 무겁습니다. 책이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책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소지품들, 또 공부에 필요한 것들 모아놓으면 야, 이런 등짐을 어떻게 들고 다니나 싶어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파이팅입니다. 선우정화의 상상, 김성희님 신청곡 이소라의 데이트 이어드리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에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0528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유진성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청하는 2016년 프로젝트 걸그룹 IOI의 멤버로 데뷔했고요. 압도적인 댄스 실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2017년엔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룹니다. 이 노래는 2018년 발매됐고요. 첫사랑의 아찔하고 짜릿한 감정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 곡입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 순 없겠지. 하지만 난 다 던져볼래.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3년 개봉한 진선규, 성유빈, 고창석 주연의 영화 카운트. 이 작품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지만 승부조작 논란과 편파 판정으로 인해 은퇴한 뒤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으로 살아가는 시헌이 주인공인데요. 시헌이 교장선생님의 부탁으로 청소년 복싱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기권패를 당한 윤호가 계속 복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복싱이라는 건 다운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다시 일어나라고 카운트를 10초씩이나 주거든.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부제가 있는 철학서 박동수의 동료에게 말 걸기 중 한 구절입니다. 좋은 대화란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 나를 바꾸는 노력이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청하의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이어서 선미의 보름달이었습니다.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복서, 그리고 미세스 로빈슨, 엘 곤두르 빠싸였고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쿨의 All for You,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자전거 탄 풍경에 그렇게 너를 사랑해 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선홍님 신청곡,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몸의 기능이 1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음악이에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참가자 1,000명을 데리고 알아낸 결과인데요. 몸을 움직여 뭔가를 할 때 노래를 듣고 안 듣고가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냈대요. 운전할 때 노래를 들으면 주변을 보는 시야각이 넓어진다고 하고요.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할 때 음악이 있으면 치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요리할 때 노래 틀면은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특히 운동할 때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지구력이 무려 20%나 증가한대요. 우리는 음악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잘 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매일 2시간 여기 함께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5월 22일 금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김광석의 나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듣고 안 듣고 음악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음악이 집중력을 올려줘서 일이 더 잘 된다고요. 그리고 또 언어를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가 없는 연주곡? 연주곡을 찾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정리, 운동 같은 거는 지루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뭐 최고죠. 매일 라라랜드를 들으면서 오후를 마무리한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오늘도 2시간 음악과 함께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우리.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2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베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베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101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본다방 사장님 하이요. 저 사장님 됐습니다. 아, 본커피 사장님이 됐습니다. 불금에 출장 간다고 이렇게 문자 던져주셨어요. 서울역에서 지금 햄버거를 먹고 계시대요. 기차 타고 놀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휴 하셨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휴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6078님 사랑하는 우리 이보님 라라랜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자로 인사는 처음이에요. 톡톡 튀는 방송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 이보니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태주님 콩디 출첵합니다. 전 직원이 다 같이 헬스장을 왔습니다. 다 같이요? 전 직원이? 사장님이 금요일마다 2시간 일찍 퇴근하고 다 같이 운동하자고 하시네요. 헬스장을 끊어주신 건 진짜 감사한데 꼭 같이 해야 할까요? 너무 싫어요 하시면서 이태준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헬스장도 우리 사장님 건가? 와 우리 사장님 너무 멋지시다. 태준님 마음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때요? 여럿이 같이 하면 운동 자체보다 분위기 때문에 덜 힘들게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기부여도 되고 지루함도 없고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태준님 와 사장님 너무 멋있으시다. 근사하시네요. 6396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의 43번째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어. 오늘 태어났죠? 아침부터 이사님한테 혼나고 혼났어. 생일인데 너무 우울하네요.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생일이 무엇이 대수라고 이럴까요? 힘을 주세요 콩디. 두 아이랑 오늘 저녁 잼나게 보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왜요? 태어난 날인데. 6396님 이사님은 혼을 내셨지만 저 이번은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푸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43번째 생일 저 이번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이고요. 윤건의 라떼처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이번에 라라랜드 윤건의 라떼처럼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3024님 서울로 수학여행을 간 딸이 드디어 오늘 집에 옵니다. 딸이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주려고 꽃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식할 걸 그랬나 싶지만 딸은 집밥이 그립겠죠. 아니 수학여행을 뭐 한 달, 1년, 6개월 뭐 이렇게 가나 보죠. 구작해야 한 몇 방 며칠일 텐데 어우 이렇게 또 집밥이 그리울까봐 우리 어머님이 지금 꽃게탕을 꽃게 손질을 하면서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맛있게 해줄게 따라 집에 조심히 오자 하시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 문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좋겠다. 나 이분 너무 부러워. 1830님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님. 저 지금 뭐 하게요? 징 가방 쌉니다. 지금 놀리고 계십니다. 딸이랑 오늘 밤에 비행기로 스위스를 가신대요. 이 유럽 한가운데 있는 그런 멋진 곳이잖아요.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위스로 여행 가신대. 너무 좋겠다. 내 인생에 가볼 수 있을까 했던 스위스 알프스를 만나러 갑니다. 알프스 산맥 기가 막히죠. 물가가 비싸서 먹을 걸 바리바리 싸야 하지만 신나고 설레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참 유명하죠. 스위스. 그리고 시계하고 금융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하고 이미지도 강하죠. 여튼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마음껏 온몸으로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겠다. 임정임님 콩디 저 친구들이랑 주말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네. 이 부러움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근데 저도 좋다. 부러운 건 사실이니까. 주말 동안 집에 있을 남편이랑 딸아이 먹을 거 미리 챙기느라 너무 바빠요. 바쁘다 바빠. 남편은 어디 갈 때 몸만 나가면 되는데 왜 엄마들은 집 비울 때 더 바쁠까요? 그쵸. 챙겨놔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 마음을 우리 집 사람들이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임정임님이 보내셨습니다. 크면 머리가 크고 성숙도가 높아지면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애님, 콩디 수박 좋아하세요? 어우, 그럼요. 수분 많은 수박 좋아하죠. 실을 골라내야 된다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삼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우스에서 수박순 잡으며 듣고 있습니다. 수박이 아주 통통하게 크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경애님 보내주셨어요. 농사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6438님 월급 받는 주입니다. 행복하시겠네요. 저녁에 가족들에게 고기를 쏘려고 합니다. 고기로 몸보신을 해야겠습니다. 콩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두루두루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만나볼게요. 최민주님, 불금에 야근하는 사람. 우리 민주님이야. 모래사장에 파라솔 놓고 멍하니 바다보면서 쉬고 싶어요. 이런 낭만이 있는데, 그쵸? 바닷가에서, 모래사장 안에서. 낭만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무실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을 벌어야 놀러 가니까 열심히 달려볼게요. 콩디 하시면서 똘똘합니다. 우리 최민주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문세의 소녀, 변진섭의 숙녀에게 이렇게 두 곡 전하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스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평일의 끝 금요일입니다. 미녀 배달부 2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스 서비스 한 주 또 열심히 달린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배달료는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에이드 준비했습니다. 20잔을 챙겨왔어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한 잔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2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 제목만 적어서 썰렁하게 보내주셔도 접수되니까 편안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입니다. 2753님이 신청하신 곡을 또 딱 준비했습니다. 불금이라

친정 식구 16이 모여. 오, 꽤 많네요. 강원도로 바다 보러 갑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16분. 이 먹는 거 초이스할 때도 꽤나 시간이 걸리겠네요. 나는 이거, 아, 나 그거 못 먹어. 나 이거 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보통 많은 인원이 여행을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좋은 여행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가호의 시작 듣고 싶다고 저 콩디를 부르셨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호가 노래합니다. 시작.

개그맨 신청곡 퀵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 사연 좀 볼까요? 7356님, 천안 오이하우스예요. 남편과 일하는 중입니다. 시원하게 유엔의 파도 듣고파요 콩디 하시면서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앞으로 짧은 문자와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권영재님, 결혼 26년 차 주말 부부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칼퇴근이야? 그 회사는 야근 특근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말을 믿게 할까요? 아, 남편 속상하게 하면 좋냐? 라고 하시면서 권영재님 보내셨습니다.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신청합니다. 어우, 그래도 신청하신 노래는 꿀 떨어지네요. 제 마음은 그래요 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아, 내가 그랬구나. 이젠 좀 삼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반하시면서, 아직도 사랑한대. 우리 남편 마음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좀 행복한 그런 미소 지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듣고 계시길 바라며, 우리 권영재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1956님,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좋습니다. 뽀니언니 라디오를 시작부터 편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좋아. 4시에 퇴근해서 집에 빨리 가서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번 언니의 라라랜드를 시작부터 들어서 그게 좋아. 아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노래는 뭐든 다 좋고요, 언니. 금요일 오후는 뭘 해도 다 좋아요 하시면서 1956님 보내셨어요. 이 주말에 힘이 크긴 큰가 보네요. 이성호님, 나른한 오후, 음악으로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신청하셨고, 한보람님, 남친이랑 퇴근하고 여수로 놀러 갑니다. 콩디, 밤바다 보면서 100일 데이트 할 겁니다. 잘하고 오십시오. 아, 오늘 한보람님은 여수 밤바다 아니고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3675님 부산에서 주셨는데 첫 방송부터 잘 듣고 계시대요. 진심으로 매우 오후 4시만 기다리신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으셨어.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해변의 여인 그리고 이어서 버스 안에서 듣겠습니다.

they cannot be extreme and cool.

네, 쿨의 해변의 여인 이어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873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요즘 어딜 가도 꽃냄새, 풀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퇴근하면 집까지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틀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6847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산책 나갑니다. 콩디. 집에서 저만 기다렸을 반려견 도로시 산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윤영아의 미니데이트 틀어주시면 신나게 걸어볼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와,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도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강종성님, 울릉도에서 포항 가는 배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콩디님. 바다 위라 그런지 콩디 목소리가 가끔 끊깁니다. 아무래도. 깨끗하게 들리지는 않을 듯 하네요. 진짜. 노래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윤상숙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경기도 이천 맛있는 복숭아의 동네 장호원에 살고 있는 윤상숙이에요. 라라랜드를 즐겨 듣는 애청자랍니다. 저희 윤씨 가족 30명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요즘은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기도 어렵다는데 저희는 무려 6촌까지 다 모여서 여행을 했답니다. 28년 동안 이 여행만큼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군대에 다녀왔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얼마나 재밌게 수다를 떨었나 몰라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6촌까지 다 모여 여행하는 가족이 저희 말고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윤씨 패밀리가 지금처럼 건강하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콩디도 행복하세요.

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승환의 가족이었고요. 오늘의 라방은 윤상숙님이 목소리로 꾸며주셨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만화 한 컷을, 만화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어떤 그림일지 목소리로 소개만 해주시는데도 그림이 쫙쫙 그려져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30명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요? 와, 완전 대가족이다. 그도 그럴 것이 6촌까지 다 모였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 가족의 힘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진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윤상숙님에게 오늘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가족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6촌까지 다 모여서 대가족이 놀러가는 사연들 보면 들어보면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세요?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2부에도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자몽에이드 20잔을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럼 노래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가수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소개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화장을 닮은 세럽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네, 타샤니의 경고 듣고 왔습니다. 5923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야근이에요, 콩디. 야근해. 힘들어, 힘들어. 오늘 야근할래, 내일 출근할래 하셔서 오늘 야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달려야 돼요. 막차 끊기기 전에 나가고 싶거든요. BPM이 빠른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타샤니의 경고 신청하셔서 띄워드렸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또 주셨습니다. 4500님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있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합니다 하셨고 서정자님은 콩디 하우스에서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은 벌써 한여름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 조금 시원할 듯합니다. 어떤 노래를 신청하셨을까 봤더니 혜은이의 제3한강교 이 노래가 듣고 싶으시다고 우리 서정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깻잎 향도 좋고 영양도 꽤 많은 그런 채소죠. 철분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베타카로틴인가? 그것도 많아서 항상 밥 사 먹으라고 하는데 채소 지금 따고 계시면서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노래까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73님 병원입니다. 와이프 재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디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어여어여 왕쾌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1920님 엄마가 이 노래를 강력히 외치십니다. 마늘을 다듬는 중인데 매워서 화가 많이 나시나 봐요. 크크크. 콩디 부탁 좀 드립니다. 김연자의 아무르 파티. 알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김연자의 아무르 파티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불금의 신청곡 퀵 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회원님이 월차 연차 내고 여행을 다녀왔더니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또 가고 싶다고 하면 너무 양심 없겠죠? 당연한 걸 묻고 계시네요. 콩디에게 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구회원님 보내주셨고 여행이 즐거우셨나 보네요. 5980님 전국으로 배송을 다니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입니다. 전국구야. 차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땀이 줄줄 납니다. 고치셔야죠. 올 여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김장훈의

저녁을 먹으려 합니다. 신청곡은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입니다 하셨고, 손보라님은 콩디 저는 집에서 알바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도 하게 됐고 재택 알바도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요즘 마음이 너무 편해요. 좋으시겠습니다. 안팎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손보라님. 아우, 마음도 아주 이쁘시네요. 오늘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끝자리 내 번호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이어서 아이유의 좋은 날, 이렇게 두 곡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대학 시절 동창들을 만났다. 한 친구가 오래 사귄 남친과 드디어 결혼을 한다면서 청첩장 모임을 주최한 거다. 아우, 그냥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하면 되지. 청모가 뭐니 청모가. 아우, 이런 말은 누가 만들었나 몰라. 아무튼 축하해. 니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그들의 연애설을 듣다가 각자의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왔다. 너 그때 기억나? 너 걔 좋았잖아. 좋아했잖아. 걔랑도 만났지? 같은 추억을 나누다가 잊고 있던 대박 사건을 떠올리게 된 거다. 야, 니들 한 남자 좋아하지 않았어? 왜 우리 대학교 3학년 때 말이야. 교환학생원 남자애 좋아했잖아. 그래. 금태 안경 쓰고 다녔던 그 애 말이야. 그때 니들 학교방 앞에서 가방 던지고 싸웠던 거 맞지? 기억나지? 여자 일곱이 카페에 모여 앉아 순식간에 그때 그날로 시간여행을 했다. 단짝이라고 붙어다니던 두 여자가 남자 하나를 두고 싸움을 벌인 걸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아, 잠깐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아니, 여기서 받기 좀 그래서. 금방 다녀올게. 니들끼리 얘기 좀 하고 있어. 당시 나는 교환학생으로 온 남자애와 썸을 타던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랑만 썸을 탄다고 믿었다. 학교에 소문이 나면 애들이 수군거릴 게 뻔해서 친했던 친구들에게조차 우리 사이를 알리지 않았다. 얘들아,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아니, 저녁에 누굴 좀 만나기로 했거든. 남자기는 한데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가는 중이야. 더 만나보고 얘기해 줄게. 미안. 재밌게 놀아. 친구도 썸을 타는 중인 애가 있다면서 누군지 얘기하질 않았다. 우리가 같은 애를 좋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야, 너 진짜 웃긴다. 너 걔랑 만난다면서? 나는 걔를 걔 학교 온 첫 주부터 알았거든. 껴든 네가 빠져야지.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말래?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지금? 생각해보면 나랑 내 친구를 동시에 만나려 했던 그 놈이 죄인인데 왜 우리는 서로를 탓하면서 그렇게 싸웠을까? 우리 둘을 들었다 놨던 그 남자는 다른 과 여자애들과도 여러 번 썸을 타고는 자기네 학교로 되돌아갔다. 그 뒤로 정신을 차렸기에 망정이지 남자 때문에 친구를 잃을 뻔했었다니 이보다 창피스러운 과거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였습니다. 이 아름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는데요. 먼저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남자들 꽤 있었죠.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세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막 걸치고 그러다가 여자들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정을 지켰으니까. 재미있는 사연 우리 아름님이 보내셨습니다. 사연은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 언니, 저 주말에 시댁 갑니다. 시부모님이 산딸기 농사를 하시는데 산딸기 일손 도우러 갑니다. 모자르니까. 이라면서 먹으면서 씩씩하게 잘하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주 씩씩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5264님 보내주셨고 0350님이 신청하신 곡이 이 곡이에요. 4월과 5월에 장미 듣고 파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고요. 이성호님은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안 될까요 하셨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노래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전정현님 주셨습니다. 콩디 축하해 주십시오. 회사에 드디어 새 트럭이 도착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전기차를 뽑아주셨어요. 드디어 낡은 경유차는 안녕입니다. 제가 물류팀이라 제가 주로 탈 거여서 주파수를 해피 FM으로 고정했습니다. 라디오 어디를 눌러도 해피 FM이 나오게 해뒀습니다. 잘했쥬 하시면서 전정현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정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곡이죠. 기억이란 사랑보다 이 곡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요,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배의 돛은 조절할 수 있죠. 정원사는 꽃이 피고 지는 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성껏 꽃을 돌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지 않나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끙끙대다 보면 마음만 지치기 쉽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도 행운을 향해 걸어갈 수는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로디 스튜어트의 세일링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행운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대를 응원할게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어떤 노래가 그대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응원가가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는 보미님 한 시간 행복하게 힐링받고 갈게요. 내일도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KI로 시작해서 12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또 손은 들어주시고 LI로 시작해서 57로 끝나는 그대는 완전 최고 외쳐주는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그대들의 응원이 있어서 힘이 나는데요. 그 에너지 계속 이어가죠. 레키디 존스의 Chuck is in love 들으시고요. 보지스 캑스의 Lowdown 이어드리죠.

리키디 존스의 Chuck is in love, 보즈스캑스의 Lowdown 듣고 왔습니다. 네오소울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전통적인 소울 음악에 힙합과 R&B, 재즈의 감각을 더해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낸 스타일의 음악을 말합니다. Pops Today. 1973년 오늘은 네오소울의 대표 주자라고 불리는 맥스웰이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맥스웰은 부드럽고도 깊이 있는 감성으로 1990년대 이후 R&B의 결을 한층 더 섬세하게 확장시킨 뮤지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관능적이면서도 유연한 가성과 재즈적인 분위기가 스며든 편곡, 그리고 깊이 있는 가사로 평단과 대중 모두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활동 기간에 비해서 앨범 발표는 많지 않은 편이고요. 사생활 역시 거의 드러내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는 신비주의 아티스트라는 인상도 강하다고 하네요. 바로 그 맥스웰의 멋진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맥스웰의 데뷔 앨범 히트곡이죠. 어센션하고요. 우리나라 팝 팬들이 특히 좋아하는 곡 Whenever, Wherever, Whatever 이어드리죠.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특선. 좋은 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죠. 좋은 노래도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 혼자 듣기 아까운 멋진 외국 곡을 우리말로 번안해서 우리에게 음악적 목마름을 해결시켜준 가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곡들을 원곡과 함께 찾아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비교해서 들어볼 노래는 요즘 이 꽃이 한창 절정을 이루고 있죠.

장미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하고요. 알라 푸카 차바의 밀리언 알리로즈입니다.

얼굴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백만 송이의 장미를 샀대요. 그리고 그녀가 머무는 호텔 앞 광장을 그 장미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앞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마음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낸 거고요. 실존화가 니코 피로스마니와 프랑스 여배우 마르가리타의 일화를 모티브로 해서 더더욱 애틋하게 와 닿았다고 하네요.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는 심수봉 씨가 직접 한국어 가사를 썼다고 하죠. 러시아 버전이 남녀의 애절한 사랑에 집중했다면 심수봉 씨의 가사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백만송이 꽃이 피고 진정한 별로 돌아간다. 이런 조금은 불교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곡 들어보죠. 먼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부터 들으시고요. 원곡인 알라프카 차바의 밀리언 알리로즈입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와 알라 푸카차바의 밀리언 알리로즈였고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두 번째로 감상해 보실 노래는 역시 원곡의 제목에 장미가 들어간 노래예요. 해리 벨라폰테의 에레부셜 쇼사님 장미의 저녁입니다. 이 곡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의 민요풍 사랑 노래죠. 이걸 해리 벨라폰테가 부르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낸 한밤의 세레나데에 가까운 노래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축가로도 자주 불린다고 하네요. 이 곡을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이명우 씨가 같은 멜로디에 가사는 고려가요인 가시리를 얹어 재탄생시켰죠. 원곡이 꽃향기 가득한 밤의 사랑을 노래했다면 번안곡인 가시리는 떠나는 이를 바라보며 이를 붙잡고 싶어하는 이별의 한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쓸쓸하게 들려요. 두 곡 나란히 들어보시죠. 먼저 이명우의 가시리부터 들으시고요. 해리 벨라폰테의 아라부샬 쇼사님 장미의 저녁 이어집니다.

번안곡인 이명우의 가시리와 해리 벨라폰테의 에라부셀 쇼사님, 장미의 저녁 나란히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디온 워이의 노래예요. Trains and Boats and Planes 하고요. 글렌 캠벨의 노래입니다. By the time I get to Phoenix.

디온 워게, Trains and Boats and Planes 하고요. 글렌 캠벨의 By the Time I Get to Phoenix 듣고 왔습니다. 토니 달라라는 강한 성량과 열정적인 창법으로 사랑받았던 1950-60년대 이탈리아 칸초네 가수예요.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오늘 준비한 곡은 사랑하는 여인 카테리나를 향해 그대는 나의 태양이라며 밝고 경쾌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카테리나 들려드리죠.

토니 달라라의 카테리나 들어봤습니다. 주말이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싫은 것, 맞지 않는 것들과는

잠시 멀어지고요. 좋은 것, 나와 잘 어울리는 것들에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묵묵히 참고 잘 견뎌온 나 자신에게 오늘만큼은 선물 같은 하루를 건네보는 것도 좋겠죠. 조나단의 Tonight Love Me Tonight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고양이들이 몸을 숨기고 들어가 편하게 쉬는 공간을 숨숨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예민하고 불안했던 고양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주말이면 괜히 조용한 곳으로 숨고 싶고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잖아요. 토요일 각자의 숨숨집 안에서 마음도 에너지도 잘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5월 23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선우정아의 고양이였습니다. 숨숨집, 아, 굉장히 귀여운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반려묘를 키우시는 집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숨숨집?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숨숨집이라고 불리는 고양이의 집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셔서 고양이들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특징이요. 뭔가 그 사방이 다 뚫려있는 공간보다는 좀 사방이 좀 막혀있고 구석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그래서 되게 비싼 신경 써서 집을 사줘도 박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참 많아요. 저희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 고양이의 숨숨집은 제가 공들여서 산 그 예쁜 고양이 집이 아니라 박스예요, 박스.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요. 차 안이 저만의 숨숨집이 됐어요. 뭔가 이동하는 숨숨집이랄까요? 집에 있어도 저는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모든 소음이 차단된 상태로 안전하고 편하게 쉰다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고 또 밖에서 TV 소리 들리고 그래서 저는 조용한 차 안이 저만의 숨숨집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특별한 숨숨집 찾고 계시나요? 상쾌한 아침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요조 김진표 좋아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햄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요. 햄디가 뭐야? 햄을 좋아해?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아니면은 햄님, 행님처럼 햄님 같은 형님 같은 DJ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제가 햄스터를 닮았대요. 햄토리를 닮았다고 추천해 주신 애칭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람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제 별명이 허다람인데 이 햄디라는 DJ 애칭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햄디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햄디에게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라종섭님께서요. 저희 아파트 옆에 약간 주말 농장을 하는 텃밭이 있는데요. 거기에 닭도 키우는지 새벽이고 낮이고 닭이 울어대요. 도시에서 닭 소리 들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오늘도 닭 덕분에 강제 기상 중입니다. 이거 흔치 않은데 도시에서 닭 소리 듣기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때 필리핀에서 살 때 제가 그 바기오라는 산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이었어요. 시골,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종섭님처럼 닭 소리 들으면서 기상했거든요. 근데 닭들이 그 꼬끼오 하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소리가 다양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온갖 이제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났던 기억이 이 문자를 보니까 막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은근 괜찮아요. 되게, 물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진짜 늦잠 자고 싶을 때 닭들이 울어대면은 좀 짜증나긴 하지만 평일에는 뭐 덕분에 되게 천연 기상 소리를 듣는 느낌이라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닭소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특이한 닭소리 많답니다. 최인숙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커플링 하러 갑니다. 남자친구가 천일 됐다고 이제는 커플링 할 때가 됐다면서 자기는 센스가 없으니 같이 가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맞추잖아요. 너무 행복하네요. 예쁜 걸로 하려고요. 호호호호. 축하드립니다. 와, 천일이면은 와, 진짜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저는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커플링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할 기회는 있었는데 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헤어지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커플링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커플 아이템은 다 해봤는데 커플링은 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왠지 진짜 결혼할 사람이랑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럽습니다. 인숙님. 행복하게 커플링 잘 예쁜 걸로 맞추고 오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스위스로의 사랑해, 그리고 NS 윤지 박재범이 함께 부른 If You Love M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이번 차트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9위는요, 방탄소년단의 봄날로 시작합니다. 아련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로 매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올게요.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키운 최고의 밴드죠.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벚꽃 연금송으로 불리는 메가 히트송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봄의 기억들 떠올려볼까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상하 가족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4794님께서요. 언니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준비 기간이 길었나요? 원래 원했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잘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셨나요? 취준생인 저는 생각이 많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틈틈이 면접도 보고 있는 바쁜 생활이 지칠 때도 있지만 마음은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니, 새벽 공부 중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고맙고 좋아요. 오늘도 파이팅! 힘내볼게요. 일단은요, 4794님. 아, 진짜. 고3. 예, 고3도 힘들지만 취준. 고3 시절 못지않게 정말 그 취업 준비하는 그 시기가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해지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정말 좋은 결과, 원하시는 곳에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응원부터 보내드리고 싶네요. 취업 준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잘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좀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나운서라는 이 직업이 정말 막 어렸을 때부터 꿈이다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왠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고 운이 좋게 좀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KBS까지 오는 그 여정에는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근데요, 이런 말 진짜 싫어하는데 버티는 자가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 예를 들면 서류 합격이든 필기 합격이든 그 시험 과정이 있잖아요. 그 합격선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하면 저는 좀 버텨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너무 제가 할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제가 너튜브에 홍보하는 걸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그 제 같이 일하는 기상캐스터 친구와 함께 취업 준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하시는 거 좋고요. 어쨌든 잘 버티기, 누가 뭐라 해도 네, 잘 버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내세요, 4794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르샤의 I'm in love.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2개월의 넘버원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화요일에 배웠던 노래 같이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도 익혀보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나는 바람을 느꼈어요. 두 번째, 난 지금 바다로 달려가고 있죠. 세 번째,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로제의 2019년 발매곡 The Beach

라는 곡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쫙 펼쳐진 그런 광경을 상상하면서 들어보면 참 좋겠죠? 첫 번째 미션 문장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바람을 느꼈어요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네, 호흡이 아주 여유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I felt the breeze. 나는 바람을 느꼈어요. 라는 가사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It's calling me down 이었거든요. 그게 날 calling me down. 뭐 단순히 나를 부른다 라고 보기보다는 끌어당긴다. 이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바다가 나를 이끌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I feel drawn to it. 이 말과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It's like everything just silently bowed out. 라고 특히 bowed out 라는 동사 구가 들렸거든요. 마치 모든 것이 bowed out 한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Bow out. 원형을 먼저 떠올려보면 B-O-W, 그 다음 O-U-T, bow out.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조용히 물러나다, 사라지다, 빠져나오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물러난 것 같아요. It's like everything just silently bowed out.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난 지금 바다로 달려가고 있죠 라는 미션 문장 찾아보세요.

이번에도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션 문장 들으셨을 겁니다. I'm running to the beach now. 나는 지금 바다로 달려가고 있죠. 라는 부분입니다. I'm running to the beach now. Sand beneath my feet. 자, 어떤 상황이에요? I feel sand beneath my feet. 이 상황인 거겠죠? 발 밑에 모래를 느끼며. And I have found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죠. 라고도 했고. Sunday on the beach. 해석되시죠? 해변에서의 일요일이라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번에 you and me, 당신과 나, 그러면서 we've found peace. 아, 우리는 평화를 찾았어요. Sunday on the beach, 해변에서의 일요일처럼 정도 해석이 될 거고 you're everything I need, 네, 완벽하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당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예요. 그러면서 it's so plain to see.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션 문장이었어요. It's so plain to see.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라는 가사인데요. 기본적으로 plain이라는 단어는 일단 철자부터 알려드리면 P-L-A-I-N 이라는 철자죠. plain이라고 하면 뭐 평범한, 단순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명확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it's so plain to see, 알아차리기에 명확하다,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딱 봐도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It's so plain to see, it's so plain to see. 이해되시죠? Sunday on the beach, 상상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평온함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제 전곡 감상해 보시죠. Rosé의 The Beach.

그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리뷰 타임! 첫 번째, 나는 바람을 느꼈어요. I felt the breeze. 이 소절이었죠? I felt the breeze. I could feel the breeze 라고 해도 좋고 I felt a gentle breeze 이처럼도 묘사하셔도 좋겠네요. 두 번째, 난 지금 바다로 달려가고 있죠 라는 가사 뭐였나요? I'm running to the beach now. 맞아요. 아주 완벽하게 잘 만드셨을 겁니다. I'm running to the beach now. I'm heading to the beach now. 라고 이 동사 표현을 조금 바꿔서도 응용하실 수 있을 거고 I'm on my way to the beach. 라는 표현도 응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It's so plain to see. 이거였죠? It's so plain to see. It's so obvious. 이런 문장도 생각나실 거고 It's pretty clear. 이런 가벼운 문장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First, 나는 바람을 느꼈어요. I felt the breeze. I felt the breeze. I felt the breeze. 두 번째, 난 지금 바다로 달려가고 있죠. I'm running to the beach now. I'm running to the beach now. I'm running to the beach now. 세 번째,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It's so plain to see. It's so plain to see. It's so plain to see.

0: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새로운 코너 꽁스꽁스로 돌아올게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기범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랑 사귄 지 한 달 됐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진짜 이쁘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내 앞에서만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친에게 들려주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크러쉬의 미워, 릴러마일즈 하지마. 아유, 정말 이 깨가 쏟아지는 문자는 뭐죠? 얼마나 예쁘면은 막 사람들한테 내 여자친구 예쁜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까요? 와,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남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기범님을 위해서 기범님의 짝꿍 노래 들려드립니다. 크러쉬의 미워, 그리고 릴러 말제 하지마.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꿍스꿍스 325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름입니다. 원래 여름엔 핫한 음악을 들어줘야죠. 듣기만 해도 궁뎅이가 실룩실룩 워터축제에 온 것 같은 노래들이에요. 박재범 좋아 백호 엘리베이터 상하 가족들도 같이 흔들어요. 아, 곧 진짜 워터 축제가 열리는 그 계절이 오네요. 3257님의 워터 축제송 들려드릴게요. 박재범의 좋아 백호 엘리베이터.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오셨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박은수님께서요. 요즘 왜 이렇게 잠을 푹 못 잘까요? 오늘도 따지고 보면 겨우 2시간 잔 것 같아요. 솔직히 걱정거리도 없는데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유 고통스러우시죠? 잠 많이 못 자면 진짜 힘들잖아요. 힝. 제가 또 잠 마스터 잠마로서 잠에 대한 연구 고민에 대해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은수님 왜냐면은 이게 예, 그 항상 근무 패턴이 바뀌고 저도 잠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잠을 못 자게 되면 너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 걱정거리가 없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서 못 주무시는 게 아니라면 카페인을 줄여보세요. 근데 이게 나 커피 안 마시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많이 먹는 그 말차라고 하는 녹차 들어간 것들도 은근 진짜 카페인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에? 여기에 카페인이 있어? 싶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드시고 주무실 때 휴대폰 좀 멀리 두시고 휴대폰 보다가 진짜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성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제가 잠 깨워드리고 있는데 어떡해요. 저 때문에 더 잠 못 드시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은수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고 우리 은수님의 상황이랑 잘 어울린 노래네요. 크랙 데이비드의 인썸니아.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는 OST까지 줄줄 외울 정도였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던 취미였다.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나의 일부분이 돼버렸다. 너무 좋아했던 일이었지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선 화실엔 발걸음도 들이지 못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새하얀 종이를 마주하게 됐는데 두근두근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주말마다 새로운 화실을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새로운 취미로 만들어볼 예정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색색의 아름다운 물감으로 가득 채워나가야지.

오웬의 그림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요. 0402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아, 이별을 하셨군요. 아이고. 아, 근데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별이요. 뭔가 마냥 또 슬프고 외로운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0402님처럼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너무 집중해서 나에게 쏟을 수 없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뭔가 그 이별의 시간에 잘 스스로 회복의 시간을 갖다 보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내 옆에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법이니까요. 우리 0402님께서도 이 시간에 잘 견디다 보시면 나를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별은 항상 그 쓴맛이 있으니까 그 쓴맛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사연 보내주신 0402님께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도영의 반딧불, 그리고 10cm의 스윗 드림.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헌트릭스의 골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 동군포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갓길로 사고 차량들 옮겨서 처리 중이지만 반월 터널부터도 정체 굳어져 있고요. 이 사고 지점 이전으로는 서창 분기점 일대로 이 사고 이후로는 마성 터널부터 양지 터널 쪽으로 8km 구간 일찍부터 주말 나들이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강원권 향하는 또 다른 길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도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0: 쪽으로 주춤하고요. 경기 충청권으로는 경부선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 또 천안 분기점 일대로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내륙을 통과하는 상주 영천선 상주 방향은 도계 2차로 승용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선 창원 방향도 여주부터 감곡 쪽으로 9km 구간 내내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면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오혁의 소녀 중에서 5월 23일 토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하지만 이미 늦은 거겠죠? 여름이 무서운 저는 성우 조경아입니다. 오혁의 노래 소녀와 함께 우리의 아침 1부 함께 시작했어요. 우리의 아침에서 하루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토요일 1부, 그때 뭐 들었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추억 속 음악 같이 들어보고요.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 잠시 상상여행 떠나볼게요.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윤순자님께서 선곡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또 매우 기쁘기도 하네요. 문득 우리 막내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맞벌이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도

그래서 공개 수업, 운동회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도 기죽지 않고 활발하게 학교도 잘 다녔거든요. 체육대회나 공개 수업, 소풍이 끝나면 저에게 조잘조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시절 들었던 노래도 떠올라 신청해요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 참 뭉클하면서도 가슴 한구석 아릿한 어떤 행복한 느낌이 드는 사연이에요. 막내 아드님의 그 조잘조잘 목소리가 윤순자님께 가장 큰 위로이자 응원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드님도 든든한 버팀목이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밝고 씩씩하게 자랐을 것 같고요. 이제 막내 아드님이 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려 하는 이 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막내 아드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보내주신 그 시절 음악 같이 들어볼게요. 개구장애의 엘도라도,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모노의 넌 언제나.

그때 뭐 들었어? 윤순자님 선곡으로 개구장애의 엘도라도,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모노의 넌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윤순자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추억 이야기 보내주세요. 그 시절에 들었던 음악도 함께요.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3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스프림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9698님 매일 아침 우아조 들으면서 운동합니다. 몸땡이는 좀 무겁고 피곤하지만 더 이상 몸이 안 아프려고 노력

중이네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들 건강 체크 잘하세요 하고 사연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매번 느끼지만 정말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 또 매번 참 잘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미경님, 요즘 라디오에 빠져 있어요. 늘 함께합니다. 아우 참 반가운 말씀. 그 중에서도 우아조에 더 깊이 빠져 계시면 참 좋겠다. 김영애님, 시골집 가서 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이것저것 심고 오니 근육통이 장난 아니에요. 마음처럼 몸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셨어요. 아 요즘에 뭐 주말 텃밭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뭐 파종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가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거기 내려가서 돕기도 하시고 뭐 과수원도 바쁘시고 참 요즘에 이렇게 몸 쓰시다가 피곤해요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우 김영애님 근육통 잘 좀 풀리시길요. 여러분의 신청곡 쭉 이어드릴게요. 최아람님 신청해 주셨네요. 윤하의 태양물고기 그리고 4335님 신청곡인 거래 아스피린 5365님이 신청해 주신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함께 들어요.

윤하의 태양물고기, 걸의 아스피린,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들으셨습니다. 3548님, 우리 딸 혜미 육아휴직 끝내고 26일 출근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손녀 키우느라 고생했고 다시 출근하기 힘들겠지만 잘 해낼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워킹맘으로서의 생활 이제 시작이네요. 혜미님 파이팅입니다. 9295님, 동탄 뒷산에 올랐어요. 오를 땐 엄청 힘든데 내려갈 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하고 인증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무봉산 해발 360.2m에 오르셨군요. 2412님, 남편이 20년 자영업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썼다고 전해주세요. 새 출발도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이 자영업을 그만두시게는 되었지만 이 새 출발하시는 어떤 준비를 좀 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팅과 응원과 격려 보내드립니다. 서진이님, 저는 피곤하면 캐러멜 마끼아또에 시럽 3번 뿌려 먹어요. 그러면 눈이 확 뜨이면서 피곤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을 과다 섭취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돼요. 당을 피해야 하는 어떤 몸의 상태가 아니시라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또 당이 몸에 그렇게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니니까 3번 뿌리실 거 2번 정도 뿌리시고 한 번은 우아주와 함께 하시면서 노래로 한번 기운 끌어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5348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9: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이재성님이 신청하신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반가운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오는 월요일까지 모두 나흘간의 연휴가 이어지겠는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 쪽 이동량 상당합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 순산터널에서 짧게 더디다가 매송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가장 긴 정체 이어지고요. 서평택부터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논산전환고속도로 논산방향 풍세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는 10km 구간, 부산 쪽 경부선도 남사부근과 천안 일대로 긴 구간 답답하고요. 강원권 향하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강일에서 서종, 설악부근 한 번에 22km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지방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1315님이 신청해 주셔서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함께 들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로 받을게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3: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마법 같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사람들이 철마다 축제를 다니는 이유가 있긴 있었다. 장미야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는데 굳이 축제까지 가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장미 축제에 와서 보니 이래서 사람들이 몰리는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었는데 색깔도 크기도 다양한 아름다운 장미들과 각각의 컨셉에 맞게 심고 가꾸어 놓은 장미 정원들이 어찌나 시선을 잡아 끄는지. 옛날엔 다 똑같은 모양의 빨간 장미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장미는 어쩜 이리 다채로울까? 그냥 물 주고 키우는 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심고 가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같이 간 일행과 함께 감탄을 연발하면서 축제를 즐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경하랴, 향기에 취하랴, 사진도 찍으랴, 분주하기만 하다.

한참 장미 사이를 누비는데 어디선가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 무리 중 누군가 외친다. 푸드트럭이다! 아기자기한 푸드트럭들이 일렬로 서서 짜고 달고 매콤한 냄새들을 풍기고 있다. 이런 축제의 또 하나의 매력은 야외에서 먹는 푸드트럭 음식들 아닐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먹을 수 있는 양에 비해서 먹고 싶은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 닭꼬치도 먹고 싶고 회오리 감자도 먹고 싶고 닭강정에 타코야끼에 떡볶이에 결국 여러 개를 사서 나눠 먹기로 한다. 편히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 옹기종기 서서 머리를 맞대고 먹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는 곳 장미축제에서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장미축제를 다녀왔어요. 우아조에도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동네나 도로도 조경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축제 같은 곳은 작정하고 꾸미는 곳이니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부지런한 우리 우아조 가족들, 제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겨주세요.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플라워의 엔들리스, 그리고 베트 미들러의 더 로즈,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Life is a Flower 였습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커넥션의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최윤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김지훈님이요.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그걸 좋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압축한 단어가 그냥인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고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맞아요.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 좋은 한순간을 위해서 이 하기 싫은 훨씬 긴 기간을 이겨내기도 해야 하고 김지훈님 지금 그냥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루실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9599님 좋은 아침입니다. 새 식구가 집에 옵니다. 아이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어요. 아직 이름을 못 지었어요. 부르기 쉽고 예쁜 이름으로 경아님이 추천해 주시면 매우 감사할 듯 하네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 오늘의 숙제라는 게 9599님의 숙제라는 건지 제 숙제라는 건지 아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시면 어떡해요. 보통 색깔이라든지 어떤 생김새의 특징으로 짓기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저 너무 정보가 없는데요. 아 숙제 어려워요. 이거 어떡해. 9599님이니까 구구 나 오구 오구 오구 오구 어때요? 제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예쁜 이름 여러분도 추천해 주시고요. 결정되시면 9599님 알려주세요. 이 순간에 그 우아조와 함께하는 많은 반려동물들 초코, 덕구 또 누가 있지?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많은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 우아조의 새 식구로 받아들일게요. 꼭 알려주세요. 6762님 우리 손녀 3.7kg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조금 어지럽고 힘들대요. 우리 딸 서희 고생 많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사위 조경한 첫째 민준이 그리고 막내까지 다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얘들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항상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단다. 천안의 김미경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어머, 따님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언제든 전화만 하라고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손을 딱 내밀고 항상 기다려주시는데 새로운 가족 맞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문종수님 신청곡 들을게요. 루머스의 스톰. This is the beginning.

루머스의 스톰 이어서 들으신 곡은 소찬휘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4152님, 61살 우리 남편 30년 넘는 직장생활 그만두고 전혀 안 하던 분야의 일을 시작했어요. 따뜻한 말을 잘 못해서 응원도 못해줬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 씩씩한 와이프가 잘 지켜준다고 모든 걱정 내려놓으라 전해주세요.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PS 하고 붙이셨습니다. 혁수 씨, 30년 전엔 맨발의 청춘으로 날 지켜준다더니 제게 너무 의지하시는 건 아닌지? 하고 약간 뒤끝 있는 PS를 붙여주셨어요. 아, 재미있으시네요. 유쾌한 두 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일단 새로운 일을 하신다니까 남편분 그 씩씩한 4152님이 일단은 좀 지켜주세요. 남편분 저도 같이 응원 드립니다. 9521님 화성시 향남에 사는 김숙입니다. 우리 아침 들은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라는 끝인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라는 그 말을 여러분께도 드리지만 사실 저 자신에게도 하거든요. 여러분과 나, 그래서 우리의 아침 아니겠습니까?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90님, 요즘 팔을 돌릴 때마다 쑤시는 증상이 있네요. 병원 가봐야겠죠? 뭘까요? 무서워요. 라고 하셨네요. 이 계속 쓰는 부위다 보니까 이거 한 번씩 점검해야죠. 무서워 마시고 병원 꼭 가세요. 병원 가시라는 그 마음을 담아 이지의 응급실 같이 들을까요? 물론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3551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8393님 신청곡이에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5720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운의 목소리로 듣는 이젠 잊기로 해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맞아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지방방향 나들이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를 두고 출발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선 부산 방향 이제 경기권의 정체 충청 쪽으로 많이 내려가서요. 신갈 분기점과 남사 부근 주춤하다가 북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가장 길게 막혀 있고요. 이후로도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차령터널 정안 휴게소부터 정우 터널까지 좀처럼 정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선 남이 방향은 경기 광주와 마장 또 진천과 서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도 안성과 안진 터널 부근으로 긴 구간 더디고요. 서해안선 목포 쪽 매송과 서평택 부근으로 모두 30여 킬로미터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 방향 정체 오전 11시 무렵 최대에 이르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

0: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옛날엔 전화기에 이런 여섯 글자가 함께 붙어 있었죠. 용건만 간단히. 그땐 초단위로 전화요금이 착착 올라가서 전화비 아끼려고 되도록 짧게 딱 할 말만 하고 끊었는데요. 요즘엔 휴대폰마다 무료 통화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통화보다는 문자를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문자가 갖는 편리함이라는 게 있죠. 지금 당장 그 사람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서 좋고 그 사람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전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전화기가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한참 수다를 떨었던 기억. 목소리만 듣고서도 숨은 감정까지 다 알아차릴 수 있었던 시간이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문자만 주고받았던 사람들 오랜만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